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찬슨.

홀리 홀리 먼저 들으셨어요. 거룩 거룩 거룩 폰다 비어만의 찬양 함께 했고요. 이어진 곡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돈 모엔의 찬양으로 휴대전화 뒷번호 3186번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름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시원한 가을을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Give Thanks 신청합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문자거든요. 오늘 소개될 거를 아시고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참 방송 센스가 최고십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 하는데요.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방송이 되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문자는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듣고 싶은 찬양 생각나시면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3665번 교회 가는 길에 하늘 보니 너무너무 멋지네요. 조유진의 구름 부탁드려요. 보내주신 사진 보니 정말 예쁜 하늘 모습이 담겨있네요. 조유진의 구름 들으시고 이어서 홍이삭의 찬양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방법은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우리와 우리 아닌 사람들로 분류하는 것. 이제야 이 정상인 것 같은 방법은 특권의 구조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이 처한 상황의 실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취약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함께 기다립니다.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겁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겁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시리라 믿습니다.

춤추는 세대 라스트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춤을 추는 인물 생각하면 성경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체면이고 뭐고 다 던지고 기쁘게 춤을 췄던 다윗을 떠올립니다. 예수 전도단의 춤추며 찬양해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2710번께서 여행 다녀왔다가 아침에 귀국한 아빠 모시고 바로 교회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청해 주셨어요. 토브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춤추며 찬양해 예수전도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토브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예숙님께서 묻었던 여름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 불어 리모델링하는 것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집 리모델링 하고 계셨죠? 28일에 입주 청소하고 29일에 아들이 또 마침 생일이라 깨끗한 집에서 맞이하게 돼 기쁘네요.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신청합니다. 9월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집을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고 많으셨고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함께합니다. 데이브 보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Standing on the promises.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셀라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일교대 창가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은 유동근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8월 끝자락을 보내며 모든 분께 수고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시편 40편 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CBS 노컷뉴스 듣고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0: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꿈.

0: 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지 휴시비스 노컷뉴스입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임차한 민간 헬기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현장 상공에서 두 차례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헬기를 두 차례 운항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는 등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종된 9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현장 상공 위로 비행하면서 육안으로 수색했는데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고 경사도가 있는 지형이라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대 약 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하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 비용으로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케빈 어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 후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워시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초아 청소년 10만 명당 동네 수학과 수가 최근 4년간 14% 가까이 늘었지만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소아 청소년 10만 명당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이 전남의 4배에 달했고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도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시도별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는 경기가 70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56곳, 인천 144곳, 부산이 141곳 순이었고 전남은 25곳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든 최근 두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미국 주식을 70억 달러, 약 9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인 약 8조 7천억 원을 3천억 원 이상 웃도는 금액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지로 제한한 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구상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3: CBS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군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하십시오.

0: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지명현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나눌 이야기 문자메시지 샵1212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1212 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먼저 보내드린 곡 알리 네이선과 그레이스 워십의 찬양 성도여 다 함께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함께 했고요. 이어서 매트 앤 조애나 블랙의 다 찬양하여라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함께 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남매 파더님. 오늘도 묵묵히 맡은 자리 책임감을 갖고 휴일 근무 중인 전국의 환경공무관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시네요. 환경공무관님들. 거리가 깨끗해지니 마음도 깨끗해지고 차분해지는 주일 오전입니다. 힘내시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후님께서는 근무 중에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잘 오셨어요. 시원한 설레임님, 원래 명희님 방송 새벽 4시에 출근하면서 들었었는데 여기서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니 새롭네요. 좋은 찬송으로 많은 평안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560번 안녕하세요. 엄마와 교회 가는 중인데 두려워 말라 듣고 싶습니다. 청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찬양이 많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임의로 한 곡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0560번께서는 어느 분이 부른 두려워 말라를 원하시는지 아시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송우기의 두려워 말라 보내드릴게요.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송가 밴드 남궁송옥의 보컬로 함께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T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

당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람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 미국에 계신 장로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장로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장로의 직책을 받았었을 때, 그때도 안수하는데 안수 받았을 때의 마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렸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의 첫 마음, 똑같으신가요 지금? 네. 여러분 똑같으신가요? 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만 되면 또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 마음이 흩어질 때가 되면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새해에는 늘 이 시를 봅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도 이 시에 나와요. 세례를 받던 날,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그 첫 마음이 유지되면 지금의 우리의 삶과 영혼의 상태가 늘 풍성하겠죠. 자,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세요?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기도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특징이에요. 첫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자아성찰을 하고 본질을 성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유지하며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같거나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좋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이랑 정말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쓸쓸하고 참담한 우리 솔로몬의 영적인 성적표를 마주하면 이 성적표가 나의 성적표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대명사였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에는 이

솔로몬의 영적 파산, 완전한 영적인 파산을, 실패를 참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는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왕인데,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이 좋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1장은 그의 마지막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의 인생의 말년은 앞에 시작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영적인 파산 상태를,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비느하스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라는 거예요. 무려 1,000명, 왕비와 후궁을 무려 1,000명이나 받아들인 이유, 그 때문에 영적 파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1,000명의 여인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었던 그런 것은 육체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 출발은 그가 무슨 음욕이 가득하고 육체의 정욕이 가득해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왕은 자기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가장 현명한 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전쟁의 위협을 차단하기도 하고 자기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아주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주변의, 특별히 강대국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그것이 보편화된 때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수많은 왕과 첩들을 맞이한 거죠. 탁월한 정략 견훤이야말로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나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판단, 확실한 지혜로운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것이 주변 세상이 다 그랬기 때문에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왕기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똑같은 대부분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서의 관점은 신명기적 관점,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훨씬 더 왕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예언자적인 관점이 신명기적인 관점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예언자가 했었던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네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부국 강병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너도 죽고 나라도 망할 것이다. 명확하게 예언자들이 왕들에게 지적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사관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왕이 대리통치자,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을 신명기 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나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인데 다른 곳에서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무기를 수입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에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갈 수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옆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면 그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이방 여인들이 수 없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못하겠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많은 은금을 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맨 마지막은 보면 이세 가지를 다 취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를 다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세 가지, 경고했던 세 가지를 그냥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다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요. 특별히 정략결혼. 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나라를 자기 판단에는 가장 잘 지키는 방법, 그 현명한 판단이 무엇이냐면 정략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명하고 탁월한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현명한 판단, 나의 탁월한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략결혼을 다 그렇게 하며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의 판단이 주변 사람들이 맞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판단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위에 두는 그 오만함에서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됐어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해 봤던 이세 가지 현상이 여러분 이미 10장 23절부터 26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영적 타락이 이렇게 나타나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죠? 예. 저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기반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해요. 모든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예요? 권력을 구했어요? 재산을 구했어요? 그렇지 않죠.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지혜를 구했는데 먼저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에 재산과 지혜, 뭘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재산, 영적 타락, 은금에 집착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6절, 바로 그 다다음 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병거 같은 것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악지역에 바퀴 달린 그 병거가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병거를 수입해 와요. 왜 그래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그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했다, 병적으로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적인 말로. 근데 처음에 그 병적으로 집착하고 매달리는 건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략 결혼 때문에. 정략 결혼 때문에 함께 결혼해서 왔는데 결국 그 존재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데 나타라는 게 나타. 근데 이것은 나타라고 하는 뜻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선 게 아니고요. 천천히 티 나지 않게 천천히 돌아서게 할 때, 기울어지게 할 때, 나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 계획하고 여러분 실행하는 그 모든 의지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생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남인이라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의 그 천천히 왕의 마음을 이방신으로 빼앗은 거죠.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졌다, 돌아섰다, 나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는 신상이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조각상이라든지 우상의 조각들이. 아 그래, 저 궁궐 저 구석 저 끝방에 두고서 너 혼자 예배 드려. 절대 가운데 갖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또 가서 향을 피워달라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문화적인 예의지.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국가적 예의야, 문화적 예의야 하고 또 거기 가서 향을 피웠어요. 정당성의 옷을 입히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나타, 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던 것이 이방신에게로 점점점점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기도 모를 정도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 그게 나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이방신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 기울어짐이, 돌아섰다는 뜻이. 4절 말씀에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뜻은 다윗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온전하다라고 표현했냐면 다윗도 죄를 졌거든요. 간음과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가 나의 마음에 합했구나,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의 엄청난 중요성이에요.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회개인데, 다윗은 회개했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지만 솔로몬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7절에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솔로몬이 뭘 줬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쳤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거기다 같이 지었던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2절, 4절, 9절에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예요. 그런 삶의 행동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극해서 그런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모든 것이 멀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또 사인을 보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14절에 보면, 14절 이후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두세 번 반복하고 있는데 표현을, 그것이 뭐냐면 대적하게 하시니,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리아 왕 르손을 통해서, 마지막 급기야는 그의 가장 가까운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자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픈 사랑의 경고예요. 이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일깨우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닷이, 르손이,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었던 이 르호보암마저도, 여로보암마저도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것이 두세 번 반복돼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식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세속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공공장소 같아가지고요. 마음은 절대 그냥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마음은 공공장소 같아갖고요. 이 마음은 무엇인가 담겨져 있고 채워져 있지 절대 비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이 얼굴로 다 나타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뭐지, 이 마음에서 지금 마음이 생각이잖아요. 빨리 끝내지. 이런 분이 있고, 마음에 지금, 야, 오늘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분이 있고,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뭔가 채워져 있어요. 결국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디에 주로 뺏겨요? 어떤 때? 결핍이 있을 때 뺏겨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결핍이 있을 때 뺏겨요. 제가 죄의 증상에 대해서 PPT로 실전을 이야기하면서 죄 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죄의 증상을 두 번인가 정도 말씀했죠. 첫 번째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죄의 증상이 결핍이에요. 결핍.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더 모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의 병거를 구한 거예요. 그에게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을 텐데 정략 결혼해서 천명을 들어왔는데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결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은요, 여러분의 결핍이 있는 곳에 뺏겨요. 내 염려가 있는 것,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핍이잖아요.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올인하면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 핵심 목표는 뭐냐면 만족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고백, 장로교회 신앙고백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있는 게 만족함.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 중에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너가 만족하라. 그럼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만족해요. 만족함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기림이 있는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이 여기 또 나오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로잡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냥 여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나중에 영적 파산을 받아서 결국에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 때,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널을 돌려야 돼요. 거기에 고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있죠. 마음에서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어떤 장소나 어떤 곳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유대감도 떨어져요. 공간이나 신체적 거리도 멀어지면 정서적 유대도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과 오늘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겠어요? 오늘 그렇지 않은 세속의 문화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겠어요? 몸이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를, 경건한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에 가득한 문화 속에서, 악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경건한 모임을 하고 경건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세계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그래서 복된 자리예요. 끝까지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고 영적 파산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무너진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14장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첫 마음 같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 목사 처음 됐을 때 마음 같지 않아요. 많이 변질됐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 속에 다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축적되고 축적될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동 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거예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탑재한 민간 헬기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현장 상공에서 두 차례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헬기를 두 차례 운항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는 등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종된 9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상공 위로 비행하면서 육안으로 수색했는데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고 경사도가 있는 지형이라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대 약 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와르님 왁을 네팔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 비용으로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 후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워시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잭슨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이 환율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환율도 어느 정도 잡고 어떤 종류의 쇼크가 와도 상당히 잘 준비된 상황이라며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지만 7월 기준 4,27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 자금과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2.5원에 마감해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거점 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고강도 검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영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 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위법 영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 절차와 내부 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최정원입니다.
1: CBS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아버지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게 될 때라고 해요. 딸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을 바라볼 때라고 하고요. 젊었을 땐 잘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내가 힘들어지고 나의 청춘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수고가 보이고 무심코 지나쳤던 마음이 뒤늦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일엔 찬양과 함께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조준모의 찬양, 그의 생각으로 시작하죠.

그의 생각 조준모의 찬양이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8월이 다 갔네요.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제 여름도 마무리할 때가 됐죠. 8월 한 달 그리고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돌아보고 또 주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선열 밴드 박정화의 찬양 EU 디사이플스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랄랄라에서 CCM이 나오다니 순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경수님. 글라라님은 지난 시간에 보내셨는데요. 가요 팝이 아닌 노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들어봤어요. 매주를 약속할 순 없지만 자주 오겠습니다. 편안하고 복된 주일 오전 시작이 참 행복했어요. 네, 주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우연히 주일에 방송을 들었다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주중에는 가요가 흐르는데 주일에는 이렇게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어도 듣다 보니까 좋네, 자주 들어야겠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창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청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이어지는 지명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히시즈 밴드의 강 같은 평화 이어서 함께 하죠.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의 겨자씨. 자신의 바람을 간구하는 기도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어떻게 알맞은 기도의 형식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한낱 넋두리가 아닐까?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하는 것에는 정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굉장한 솔직함을 동반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행위는 자기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는 태도, 자기 도취적인 태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곤궁과 필요를 인정하고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 모든 기도와 사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표현이니까요.

주일 오전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트의 가문비나무의 노래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함께한 찬양은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였습니다. 6947번님, 주일에도 주간 근무하면서 랄랄라를 듣습니다. 주일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하셨네요. 축복송 송정미의 목소리, 함춘호의 기타 연주입니다.

손양주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이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이워십 한재호의 찬양 꽃들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운영비서실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

0: 18개월 대학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 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74개 지방권 대학의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5년 전보다 2.1배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모집 단위별 인원은 의대가 1,729명으로 가장 많고 약대 508명, 치대 296명, 한의대 294명, 수의대 155명 순입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95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울산, 경남 633명, 충청권 574명, 대구, 경북 532명, 강원 206명, 제주 8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디컬 계열 지방대학의 지방권 학생 선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지원할 지방대를 찾기 어려워진 반면 지방권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상향 지원도 가능해서 입시에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팔 대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남동발전직원 3명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남동발전 2차 대응반이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27일 본사 직원 6명을 네팔로 급파한 데 이어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9명 추가 파견을 결정한 겁니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현지에서 수색구조작업을 직접 지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홍수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편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임치한 민간 헬기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현장 상공에서 두 차례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헬기를 두 차례 운항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는 등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종된 9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상공위로 비행하면서 육안으로 수색했는데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고 경사도가 있는 지형이라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오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올 가을엔 클래식 기타를 꼭 배워야겠어. 이번에는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트렌치코트를 맵신하게 입을 거야. 또 책도 읽고 마음의 양식도 쌓아야지. 이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말고요. 내일의 꿈이 뭐야? 라고 누군가 갑자기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꿈이란 일종의 의자

사람과 같은 거다.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힘들고 재미없을 때도 생각만으로 위안이 되는 꿈이 있다는 건 마음속에 쉬어갈 의자 하나를 갖는 일이라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야 하는 목표 같은 꿈도 물론 좋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달콤해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이상 같은 꿈 하나쯤 올 가을에는 우리 마음속에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죠?

8월 30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바사, If I Could였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불가능한 이상,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꿈 이야기를 하면 꼭 옆에서 꿈 깨! 하고 분위기 깨는 분들 계시죠. 꿈은 이루는 게 아니고 간직하는 거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특히나 오늘처럼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준비하는 주일에 그런 꿈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긋지긋한 출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작더라도 나만의 사업체를 갖고 싶다는 꿈. 꼭 이루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뛰는 그런 꿈. 그런 꿈 하나쯤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마음속에 담고 계실까요? 자,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세야.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루 크리스티였고요.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삽입곡이죠. Beyond the Blue Horizon. 또 별빛지은님 6707님 드라마 애인 주제곡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캐리 앤 런의 I O U. 노도 맥클린의 빈센트였습니다. 5222님이 저의 아지트를 자랑합니다 하셨어요. 여기 어디예요 근데? 1층인데 바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나가면 바로 나무가 있는 정원 같은데요. 이곳에 와서 그림도 그리지만 멍때리기도 하고 하루 쉼도 쉬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보이고 걱정도 있고 작업만 하는 곳인데요. 멋진 풍경은 덤입니다. 단 청소는 안 하는 곳이라 자세히 보면 눈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와 진짜 어딘지 너무 궁금한 아파트라기보다는 어떤 건물의 1층 같은 느낌인데 통유리 너머로 바로 나무가 있고요. 와 너무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젤이 있고 작품, 미술 작품들이 여러 있습니다. 와 멋진 곳에서 이 새로 시작되는 계절도 아름답게 보내시겠네요. 8월 30일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들 함께할게요. 먼저 프리지아 1님, 다니엘 파우터예요. Best of me.

퀸이었죠. 썸의 오니 위너 그리고 부엔카 미노님 테이크 댓의 리치 아웃 프리지아님 다니엘 파우터의 베스트 오브 미까지 전했습니다. 8314님이 지수님 여기는 파주 헤일입니다. 점심으로 알리오 올리오를 먹으려고 준비하고요. 해피송 들으면서 제로도 손질하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아직은 더우니까. 파주 헤일이 하면 혹시 파스타 가게? 그리고 거기서 계실까요? 예전에 저희 CBS에서도 그곳까지 가서 회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집이 많으니까. 아무튼 아직은 한낮에 불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복닥인다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은 계절은 우리 편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기로 해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박광태님 토토예요. 리아.

73방탄소님 스트라이퍼였어요. 기독교 마인드의 밴드죠. Honestly, 또 토토의 리아 앞서 띄웠습니다. 8월 30일 주일에 만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번에도 신청곡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먼저 9308님 루이스 미구엘입니다. No said do, 넌 모르겠지.

진원님, 4034님, 모세다데스의 LS2 당신입니다. 까지 전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제주 딸기산도님, 모소의 Lady Hear Me Tonight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작업자 최소 1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당국이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간밤 네팔군 구조대는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회의 수력발전소에서 토사에 파묻힌 터널 상부에 드릴을 이용해 진입로를 뚫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점을 터널 구조팀도 이번 구조작업에 합류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현

시에서 수력 발전소를 짓던 한국 남동 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남동 발전 2차 대응반이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27일 본사 직원 6명을 네팔로 급파한 데 이어서 신속한 구조

0: 홍수로 인한 중국 티베트 지역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상류에 생성된 자연된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국경 관문 핵심 지역 상류에 형성된 자연됨은 이미 물이 넘쳐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현재 전반적인 상태는 안정적이며 전체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티베트 지역에서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중 외국인은 261명이며 국적은 네팔, 인도, 라트비아, 미국, 영국 등 23개국입니다. 티베트 내 실종자 중에서 한국 국적자는 없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부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여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전체적으로 60% 남짓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5초의 법칙님, Bill Withers였어요. Ain't no sunshine.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고요. 신나게 잘 들으셨나요? 애니타 워즈의 Ring My Bell, 또 후리자 향기님 마돈나의 Hung Up, 또 데이빗 라임의 맘비나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은 여름이 흘려보낸 마지막 미련이고 9월은 가을이 들려주는 첫 번째 약속이다. 시인 프로스트의 말인데요. 8월의 끝자락은 늘 지나간 계절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계절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죠.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의 기억들도 이제 서서히 저녁 바람 속에 흩어지고 있는데요. 손을 털고 툭툭 털어내기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여름이지만 지나간 계절을 잘 보내주어야 또 새로운 바람을 맞아들일 수 있겠죠. 8월의 마지막 주일, 팝의 위로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입니다.

사랑한 스파이의 주제가로 영화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팝 시그니처 송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은은하고 감성적인 피아노 반주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칼리 사이먼의 음색에 폭발하는 전형적인 파워 발라드 구조죠. 당시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그래미 어워드 올해 노래 후보에 오르면서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입니다.

카베미로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이어갈게요. 기다림의 미학님, 보손의 One in a Million.

뱀 스미스님,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Everybody, 또 신혜숙님, 웨스트라이프의 Solidad, 기다림의 미양님, 모순의 One in a Million이었습니다. 0432님, 사소하지 않은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라디오는 늘 98.1에 맞춰둔다 하셨는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죠? 저희는 또 좋은 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향기가 묻어있는 곡 들어볼까요? 2865님, 니일 영이에요. Hearts of Gold.

세시아라고 했죠. Who'll Stop the Rain. 1381 또 5473님 신청하셨고요. 그전 곡은 2865번으로 정하신 닐 영의 Heart of Gold이었습니다. 50대 아줌마입니다. 지금 1376님 오후의 시작은 늘 지수님의 해피송이고요. 좋은 곡도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얘기하셨거든요. 다양한 노래가 듣기 좋다고 고맙습니다. 저희도 늘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분위기를 바꿔보고요. 포동포도님이 신청하셨어요. 알라머커 이슬림 솔하임이에요. Faded.

3318님 레인보우로 매일 해피송 듣는 애청자입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아셨거든요. 잘 들으셨나요? 네이비 게타의 곡이었죠. 피처링 보컬은 씨아였고요. 타이타늄 또 이살님 솔하임 알라워커가 노래한

Faded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모두 DJing이 아주 돋보이는 곡이었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8월 30일 주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모두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 8715님이 남기셨어요. 마이클 잭슨이 노래합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네팔 중국 국경 홍수 피해 지역의 강물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오전 경보를 통해 중국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보테코시강 유량이 더욱 불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색 구조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강변 지역 주민 등 모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당국은 자연댐 호수 수위가 점차 하락해 전체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발표했지만 네팔 재난관리청 관계자는 호수가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2차 홍수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수색 구조 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허가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데다 허가를 받아도 기상 여건과 2차 홍수 우려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지 상황 때문에 헬기 운항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9명으로 현재까지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는 아직 충분히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실종됐을 것으로 보이는 좌표 부분을 더 수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0: 잭슨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이 환율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환율도 어느 정도 잡고 어떤 종류의 충격이 와도 상당히 잘 준비된 상황이라며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지만 7월 기준 4,27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 자금과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확대 등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2.5원에 마감해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뮤지컬과 오페라 콘서트를 공연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광화문 청계천 등 도심 대형 전광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예술단의 공연을 민간 공공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커넥티드 라이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장 안에 머물던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시 곳곳으로 확장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소아 청소년 10만 명당 동네 소아과 수가 최근 4년간 14% 가까이 늘었지만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소아 청소년 10만 명당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이 전남의 4배에 달했고 출생아 1,000명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도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8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8월 30일 일요일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뽕마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부용 풍요 속의 빈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이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뽕마른님. 김부용의 풍요 속의 빈곤이 너무너무 듣고 싶다. 틀어주실 건가요? 우울한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첫 곡 함께하면서 우울함 같이 날리셨죠? 자,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이 처서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모기가 좀 보이죠. 저도 계속 요 근래 좀 몇 방 물렸는데요. 평일에는 못해서 주말에 집안일 좀 같이 해야지 하면서도 또 자꾸만 이 소파나 침대와 한몸이 되기도 합니다. 눈치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죠. 늘어지고 물색없고 자꾸만 눕고만 싶어지는 그런 주말. 저희 어떤가요가 눈치 챙길 수 있게 일으켜드리고요. 또 움직이고 가족 간의 화합도 한번 도모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들으면 더 재밌는 송이찬의 어떤가요? 오늘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편님들의 이야기는 특급 사연이요. 오늘도 특별 대우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0: 동결건조기는 일신파이어닷컴.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내 신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우리 송편님들 중에서 이 코너 듣다가 아 나도 신청곡 꼬리물기 해보고 싶다, 제작진이 추천한 곡도 좋지만 나는 이 노래에 좀 다른 곡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 혹시 참여를 원하는 송편님 계신가요? 방송 듣다가 데칼코마니처럼 찰떡인 노래가 떠올랐다면 언제든 또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콩콩찬찬 노래디깅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1508번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와이프 진숙, 아들 윤호, 반려견 순돌이와 함께 저희 가족 속초로 여행 왔어요. 아이 유치원 개학이 오늘이지만 방학 때 바다를 못 가서 오늘 드디어 늦은 휴가입니다. 일하느라 피곤했지만 피곤이 풀리네요. 가평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들 여행 가나 봐요. 우리 가족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자. 저희 아들 윤호가 좋아하는 유정석의 질풍가도 부탁드려요. 아니 그 질풍가도 노래가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또 의외로 아이들이 지금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유정석의 질풍가도, 이게 쾌걸근육맨 2세 이 애니메이션의 OST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어서 이 CBS 역사상 최초로 나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질풍가도와 꼭 같이 틀고 싶었던 노래, 디지몬 어드벤처의 OST입니다. 전영우의 버터플라이 한번 디깅해봤고요. 여기에 이어질 PD님의 선곡도 기대해주세요.

유정석 질풍가도 전영호의 버터플라이에 이은 PD님의 선곡은요. 버즈의 활주였습니다. 이 노래는 또 나루토의 애니메이션 OST인데 이 노래의 세계가 애니메이션 노래라고 생각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이에요. 일단 노래 가사가 좋죠. 뭔가 힘을 주는 듯한 가사들이 많고 진짜 저는 이 뭔가 인생에 힘들거나 좀 지치거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노래 세 곡을 주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편님들도 나중에 또 이 노래가 들린다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1326번님의 사연이에요. 아, 방금 너무 깜짝 놀랐네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쯤 갑자기 어디선가 배달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저한테 경적을 울리고 클락션을 빵 누르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뒤에 바짝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야단법석을 떨면서 바짝 붙어

서 따라오길래 제가 저 오토바이한테 뭐 잘못했나 싶어서 두려움에 무서워서 막 속도를 내서 다른 맞은편 아파트로 슝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가 거기 들어가는 걸 보고 한참을 보더니 그냥 꺾어서 갈길 가시더라고요. 온몸이 떨리고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도대체 저 오토바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하고 차에서 이제 내렸는데 트렁크 위에 빈 가방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방을 차 안에 넣는다는 게 트렁크 위에 올려놓고 막 질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바짝 쫓아왔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오토바이 운전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해했네요. 신청곡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또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뭐,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 보고, 뭐, 언젠가는 우리 사연자님이 알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은 PD님의 선곡은 일기예보의 자꾸자꾸입니다. 두곡 모두 90년대 곡이고요. 또 듣기 편안한 이지 리스닝 곡이죠. 저는 여기에 이어서 이 곡을 한번 골라와 봤는데요. 세곡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stop the beat.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일기예보 자꾸자꾸에 이어서 제가 선택한 노래는요. 015B 아주 오래된 연인들입니다. 이 세 곡 모두 듣기 편한 90년대의 노래죠. 자, 콩콩찬찬 노래디깅은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이소!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하이키 여름이었다.

5868번님, 휴, 인생이 덥다. 이제는 가을이 없고 봄, 겨울, 겨울, 봄이네요. 사실 봄도 없죠. 여름, 겨울, 여름, 겨울이죠. 이 가을과 봄은 약간 2주 동안 바짝하고 넘어가는. 근데 뭐 가을이 온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날씨가 막 그렇게까지 시원하지는 좀 않은 느낌. 땀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5868번님의 신청곡으로 끝내겠습니다.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장,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정부가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헬기 운항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임차헬기 1대, 두산 에너빌리티 임차헬기 1대 등 2대가 오늘 운항을 계획 중입니다. 어제는 정부 임차헬기 1대가 2번 이륙했는데 오늘 이륙 허가가 나오면 범위를 넓혀서 추가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 기상 상황과 수색 구조를 주도하는 네팔군 당국의 판단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운항 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 홍수 피해 지역의 강물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오전 경보를 통해 중부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 보테코시강 유량이 더욱 불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색 구조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강변 지역 주민 등 모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당국은 자연댐 호수 수위가 점차 하락해 전체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발표했지만 네팔 재난관리청 관계자는 호수가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2차 홍수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지방권 메디컬 계열 대학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74개 지방권 대학의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5년 전보다 2.1배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모집 단위별 인원은 의대가

0: 가장 많고 부산, 울산, 경남 633명, 충청권 574명, 대구, 경북 532명, 강원 206명, 제주 8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디컬 계열 지방대학의 지방권 학생 선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지원할 지방대를 찾기 어려워진 반면 지방권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상향 지원도 가능해 입시에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든 최근 두 달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2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8월 30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요. 해당화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 노래는 또 이제 이 송디의 회식용 노래방 애창곡인데요. 이 노래만큼 뭔가 적당히 분위기 띄우면서 또 전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노래. 이문세의 노래들이 좀 그런 게 많죠. 파이프라인님.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하지만 현실은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없다면 시원한 곳으로라도 떠나야죠. 오늘 하루만큼은 좀 전기세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이프라인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부가킹즈 피처링 윤도현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about you.
1: 싸이 낙원이었고요. 그전 곡은 부가킹즈 여인길이었습니다. 하나 패밀리님,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랑 손 한번 안 잡아봤는데 아빠가 엄마랑 연애한다고 소문내가지고 시골 사시던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랑 상의해서 그 길로 시집을 보내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낳으시긴 했지만 그래서 엄마의 웨딩 사진을 보면 입이 서울까지 나와있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요. 시집살이가 심하셨다네요. 아 이게 다 이게 또 이렇게 막 웃을 수만은 없는 사연이긴 한데 우리 하나 패밀리님이 너무 재밌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저는 조금 우리 승편님들한테 궁금한 게 이게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그 시절 한 60년대 70년대 때 남자가 딱 소문을 내가지고 연애를 했다. 그러면은 이분은 좀 되게 용감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상남자인 능력자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못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좀 약간 아무튼 이렇게 좀 계략을 쓴 사람인가요? 이게 그 시절의 어떤 더 판단도 궁금합니다. 마녀비아님, 송티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보라 때 보니까 모니터 속으로 자꾸 들어오시네요. 부담스럽겠으리. 이게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렌즈나 안경을 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좀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인지 모르겠는데 모니터 속으로 막 이렇게 좀 얼굴을 가까이 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세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송디 지금 완전 거북목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저 송디와 우리 송편님들이 함께 좀 스트레칭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세교정 스트레칭 로고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우리 송편님들과 함께 또 중간중간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이게 PD님의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평생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PD님의 손에 잘려 나갔다는 점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임정희 골든 레이디.

임정희 골든레이디, 이하이 빨간 립스틱, 제주딸기 산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박범의 돈 크라이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7266번님, 아빠와 이모 환갑 행사가 당장 반년도 안 남았는데요. 엄마와 저, 동생 이렇게 세 명이 다 의견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우선 엄마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식구들끼리만 간단하게 고기 먹고 끝내자. 동생은 친할머니만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자. 날인 만큼 분명히 가자고 하면 가실 거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친할머니와 아빠 일단 두 분은 다 여행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도 같이 환갑이니까 대가족인 외할머니 댁 식구들과 함께 독채 펜션 잡고 성대하게 으리으리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빠 성향을 알기 때문에 엄마 의견대로 따라야 하나 고민이에요. 평생 한 번 있을 환갑잔치, 제 의견대로 이모와 함께 최대한 성대하게 화려하게 해준다, 아니면 엄마 의견대로 식구들끼리만 밥만 먹고 끝내자, 의견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 경험이 많고 현명하신 송편님들의 의견이 또 필요한 사연이네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이유로 좀 가족 모임을 했었잖아요. 가족들과 식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밖에서 식사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자리가 만들어지고 가족들 보고 하시니까 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의미, 뭐 장소,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일단 지금 주인공이 이제 7266님의 아버님하고 이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또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또 어머님이니까 그런 의견을 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역시 이런 거는 또 송편님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송편님들의 의견 지금 듣고 계시다면 좀 진짜 마구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북이님, 저희 동네 공원에 황토길이 만들어졌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보고 집으로 고고 하고 있습니다. 야, 거북이님 진짜 잘하셨습니다. 저희 전에 살던 동네에도 이렇게 그 공원에 황토길이 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걸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무슨 기분이에요? 그 약간 발에 막 이렇게 촉감 만져지고 어떤 기분인가요? 이거 하면 진짜 근데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나요? 1650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CN 블루 웨토리아.

1650번님의 신청곡 CN블루 웨토리아 Y2K 헤어진 후회였습니다. 소소한 행복님, 물리치료 받고 경주 기행 혼영 갑니다. 시동 켜자마자 채널 재확인했어요. 오, 이게 경주 기행이라는 영화가 저는 이제 제목만 들었을 때는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장르가 범죄입니다. 이게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이연 배우가 출연을 한 작품인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나중에 소소한 행복님 이 얘기 듣고 있다면 스포 없는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세 곡입니다. 5584번님의 신청곡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여명 사랑한 후에,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램프 요정 진희님, 암치료 2년 차입니다. 병원에서 좋은 소식 듣고 가는 중입니다. 친구와 무지개 타고 여행 가고 싶네요. 비 온 뒤 무지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좋은 소식 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이 만병의 근원, 사실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램프 요정 진희님 암 완치까지 스트레스 없길 바라면서, 오늘도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램프 요정 진희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어떤가요 문 닫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임명웅 무지개.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 ISO 22000 국제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정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2: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헬기 운항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임차헬기 1대, 두산 에너빌리티 임차헬기 1대 등 2대가 오늘 운항을 계획 중입니다. 어제는 정부 임차헬기 1대가 2번 이륙했는데 오늘 이륙 허가가 나오면 범위를 넓혀서 추가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 기상 상황과 수색 구조를 주도하는 네팔군 당국의 판단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운항 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중국 티베트 지역에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어젯밤 무인기 감시 결과 새로운 자연댐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근 구조 인력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자연댐 호수와 약 2.8km 떨어진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새로운 자연댐이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티베트 지역에서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61명이며 국적은 네팔, 인도, 라트비아, 미국, 영국 등 23개국입니다. 티베트 내 실종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없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지로 제한한 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구상과 관련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주거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하면 최소 1만 가구, 많게는 1만 3천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시점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든 최근 두 달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미국 주식을 70억 달러, 약 9조

0: CBS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군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잠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잠깐의 시간.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건 이렇게 마음이 숨을 좀 고를 수 있는 여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숨 고르고 가는 그 작은 여유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기보다 잠깐 비워두는 시간 함께 가져보죠. 니콜입니다. A Little Peace.

0: 니콜의 A Little Peac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쁘게 막 빨리빨리 바쁘게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작은 여유, 또 우리가 좀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 여유가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키팝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작은 여유를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3: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북대학교
5: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6: Hey, what up, girl?
5: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6: Let's
5: Before
6: go.
5: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피스의 I Got a Feeling, 브루노 마스의 Treasure, 김순철님 신청곡이었고요. 케샤의 틱톡까지 함께 들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아, 신나네요. 8318님께서 이제 곧 9월인데 9월을 시작으로 가족 3명이 생일이에요. 화장품 사달라고 하네요. 추석도 있는데 지갑이 사망하게 생겼네요. 아, 이런. 또 이렇게 긴 연휴도 있는데 생일, 그것도 3명의 생일이라니. 아, 이 보통의 달이 아닌데요, 이거. 지갑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기쁜 일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지갑은 조금 슬플 수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9월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 8월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오늘 지나고 내일 31일 하면은 9월 1일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우리 8월 됐을 때도 여러분 8월이에요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죠?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면 또 분명히 하디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물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면서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보자.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띄워드릴게요. 7024님 청해 주셨어요. 제네시안의 In the Winter 그리고 포사이먼의 Duncan 들어보자.

CBS 뮤직 차트 63위 제니퍼 페이지의 크러쉬였고요. 5565님 신청곡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그리고 68위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같이 들으니까 더 좋네요. Love Yourself. 뭔가 이 어쿠스틱한 이 기타 느낌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계속해서 신청곡입니다. 5335님 청해 주셨어요. 존 레넌의 Woman 그리고 소금과 빈님 토토의 로잔나까지 함께 들어보죠.

토토의 로즈안나였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주말은 1시간 더하기 1시간,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 8363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띄워드리면서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종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

0: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인 오늘 기준 현지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수가 최소 75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홍수로 최소 734명이 숨지고 249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는데, 중국 티베트 자치군의 사망자 16명과 실종자 546명을 합치면 실종자 수도 최소 3044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현장 11곳 이상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된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강수위가 상승하는 등 현지 여건이 악화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비로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헬기 운항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임차헬기 한 대, 두산 에너빌리티 임차헬기 한 대 등 두 대가 오늘 운항을 계획 중입니다. 어제는 정부 임차헬기 한 대가 두 번 이륙했는데, 오늘 이륙 허가가 나오면 범위를 넓혀서 추가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 기상 상황과 수색 구조를 주도하는 네팔군 당국의 판단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운항 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9월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일에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차례로 진행한 뒤 9일부터는 나흘에 걸쳐서 정부를 상대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정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라는 점에서 야당은 공세, 여당은 방어에 각각 치중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낸 중국 창신메모리 CXMT가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하고 샤오미 최신 휴대전화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0: CBS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

0: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띄워 드리면서 하유진의 라이키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철학과 힙합, 이보다 더 힙할 수 있을까? 블랙뮤직과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입니다. 이 공연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을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쇼리실라!

7024님 보내주셨어요. That's a crush on you 였고요. Donna Summer의 This Time I Know It's For Real, 김도윤님 신청곡, 그리고 Samantha Fox의 Touch M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최명숙님께서 Show in the Way

미 가을 옷이 걸려 있고 가을인 것 같은데 쇼윈도 밖은 아직 여름이네요. 어서 빨리 가을이 오길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여기 가을 기다리는 사람 한명더 추가요. 저는 정말 여러분 여름이 좀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뭔가 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상하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엔 되게 비실비실 힘들게 다니는데 가을부터 좀 눈이 확 뜨입니다. 뭔가 살아나는 기분?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단골 옷가게 저희 동네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옷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여름옷 없고 다긴 소매에 두꺼운 옷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길래 아, 역시 패션의 세계는 한 발짝 앞서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가을 옵니다. 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최적의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우리 같이 기다려봐요. 베트 미들러입니다. Wind beneath my wings 띄워드리고요. 루이스 카파디의 Someone You Loved 그리고 뉴튼 패밀리에요. Smile Again 5962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자.

신납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한 이 노래 마른 파이브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했어요. Moves Like Jagger였고요. 7952님 신청곡 타바크만의 She's So High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김영표님께서 거래처 사장님한테 라이키팝 소개했는데요. 좋은 방송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셨대요. 오,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 감사합니다. 뭔가 소개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좋게 들어주시고 고맙다고 케이크 쿠폰까지 보내주시고 와, 이 아름다운 현장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이키팝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소문해주시고 또 입소문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 라이커님들의 이 입소문을 믿어보겠습니다. 애니 에슬람이에요. Still Life 그리고 카를라 버너페더 Water is Wide 함께 들어보죠.

카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였습니다.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요진의 라이키팝,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노래입니다. 나자렛의 Dream On 0337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0: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30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제주는 우리에게 언제나 훌쩍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에선 전혀 다른 제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종 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 이후 제주 실종 지도가 퍼지고 제주를 해외의 위험 지역에 빗댄 귤보디아라는 비하 표현에 각종 괴담까지 등장했습니다. 제주가 실종 1위라는 얘기도 퍼졌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실제로는 인구 대비 실종자 수가 17개 시도 중 전국 7위 수준입니다. 한 경찰관의 잘못된 사건 처리가 제주 전체에 대한 불안과 오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런 불안이 장기화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관광객 실종이나 연락 두절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관광지 긴급신고 안내를 확대하는 등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부족했던 안전망을 더 촘촘히 채워서 누구나 다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언제나 가고 싶은 제주로 다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주말엔 CBS 셀린 디온의 That's the way it is 듣고 출발합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9월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공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0: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원자력.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이 소식 처음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가 깜짝 개각을 단행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라고 해도 되겠죠? 중폭 개각을 단행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겠죠?
1: 네,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큰 인선은 역시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보입니다. 오늘 네. 꽤 여러 개각이 있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도 지금 바꿔야 될 상황인데요.
0: 네.
1: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0: 네.
1: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정성호 장관이 사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좀 이견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러난 검찰개혁 강경파가 그 자리를 채운다.
0: 네.
1: 김 후보자를 후임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제는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개편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는 이건태 의원이나 박경택 의원이 거론이 됐었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 됐어요.
1: 네, 저는 사실 현직 간사를 빼가면 또 그 자리 채우기 쉽지 않을 텐데라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네. 검찰 출신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긴
0: 판사
1: 합니다.
0: 출신으로. 네. 네. 김승원 후보자 지명 직후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회견 도중에 개강 뉴스가 나와서 기자들이 소감이 어떠시냐 물었잖아요. 뭐라고
1: 네.
0: 했어요?
1: 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하던 도중에 이 얘기가 나와서
0: 네.
1: 약간 이제 기자들의 관심도 좀 그쪽으로 쏠렸는데요.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라든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0: 네.
1: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상당히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요.
0: 네.
1: 이전까지 여러 법안의 처리를 간사로서 주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제도의 안착을 좀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거 조작기소 특검이나 공소취소 문제를
0: 네.
1: 밀어붙이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법무부 장관 청문회 많이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이제 급하다고 평가받던 곳이 중기벤처부 장관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소영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1: 네. 재선에 이소영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21대 국회에서 산자중기위원을 지냈고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입법 등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 관련이나 뭐 환경 관련도 있었지만 이쪽에도 뭐 전문성이 없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 네.
1: 강우식 실장은 혁신성장부터 민생경제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라면서 국가 창업시대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으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현역 재선 의원으로 좀 빠르게 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안팎의 평가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젊은데 좀 전문성도
1: 네.
0: 갖췄다. 뭐 예전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역할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소영 후보자도 지명 발표 이후에 포부를 밝혔죠.
1: 네.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이고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기부는
0: 네.
1: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넓은 현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의 길이 필요하다라면서 그 길에 시작도 끝도 중소벤처기업

0: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 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1: 그러니까 법무부와 중기부는 이제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여기 개각이 이제 예상이 됐던 건데 이번에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이 됐잖아요.
0: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지명이 됐고요. 홍 후보자는 지방 고시 출신으로 경기도 철도국장 그리고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1: 네.
0: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 주택공급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맡았던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 대장 출신인 강신철 현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였고요.
1: 네.
0: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작전정책통으로 꼽힙니다.
1: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았기 그쵸. 때문에 요 국토부 장관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0: 네, 물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문책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0: 2년차 국정과제 실행력을 좀 높이겠다 이런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다 라고 했고 최근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가 됐지만 여전히 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보다는 실제 공급 속도에 무게를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 발표보다는 실행에 조금 더 방점을 네. 찍은 인사로 보이고요. 강신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관학교 통합 등
1: 네.
0: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이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 구조 개혁과 미래전 대비라는 명문을 내세운 건데
1: 네.
0: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악화와 동시에
1: 네.
0: 국방부도 좀 열어준 뭐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논란이
1: 네,
0: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이제 군 출신 후보자를 지명을 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번 인사를 두고 아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1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1: 네.
0: 아 이게 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군에 대한 어떤 그 민주적인 통제 요 방점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장관 후보자 성평등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0: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용혜인 의원이 발탁되면서 약간 좀 파격이다 이런
1: 네.
0: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1990년생입니다. 그래서 만약 임명이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는 거고요.
1: 최연소 장관인 거죠.
0: 그렇죠.
1: 네.
0: 또 용 후보자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비례위성 정당을 통해 21대 22대 국회 연이어서 이제 비례대표로 입성한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 여가위 활동을 좀 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와 돌봄, 가족 다양성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강 실장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면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어쨌든 기본소득당도 엄밀히 말하면 야당이기 때문에
1: 네,
0: 범여권을
1: 그쵸.
0: 꼽히긴 하지만
1: 네.
0: 그래서 이재명 정부 첫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1: 네, 물론 이제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야당 출신의 의원의 이제 장관 자리를 지명을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용혜인 후보자는 어떤 소감을 밝혔어요?
0: 네, 주말 아침 6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도 했는데요.
1: 네.
0: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국정 과제를 위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야당의 비판을 보면은 아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좀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또 이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맡을 경우 보통 이제 의원직을 내려놨던 전례를 이제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향후 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겠어요.
0: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비례대표들을 가급적이면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좀 승계를 하는 형태였는데 기본소득당이 지금 뭐 의석수가 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위성정당 통해서 이 비례 순번 계승 문제 때문에 최혁

0: 최순실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돌아오지 않은 것이 논란이 그쵸. 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지금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청문회에서 좀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0: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SNS에 썼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거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꼴패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느냐 차라리 종북을 하라 이렇게 SNS 다른 게시물들을 인용을 하면서 옮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과거 논란도 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 정당의 당선권 순번을 두 번 받은 이 특혜 문제라든가 과거 가정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가 사과한 문제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장관 인선 외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있었는데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의 AI 수석 발탁 이 부분 눈길을 끌어요.
0: 네, 맞습니다. 구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와 엔지니어 등을 일했던 IT 전문가 출신이죠.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고 AI 기본법, AI 데이터 센터법 등을 주도했습니다.
1: 네.
0: 강훈식 실장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이라면서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연결하고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적임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비서실 참모는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혜민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을 전망이고요. 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은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1: 최근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좀 긴장 관계가 있었잖아요.
0: 그쵸.
1: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어때요?
0: 일단 혁신당에서는 네. 이번에 국정보직에 이혜민 의원이 발탁된 것 자체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신장식 대표는 AI 분야는 향후 국가 발전의 주요 정책 분야이자 민생 분야라면서 정부 여당과 민생에는 협력하고 개혁 분야에서는 경쟁을 통한 자강을 추구한다는 이 기조에 따라 이혜민 의원 발탁에 동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혜민 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AI 전문가로서 성공을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오늘 익명의 관계자 보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혜민 의원이 가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양당의 관계가 확 풀린다거나 갑자기 합당이나 연합 분위기에 물꼬가 확 트이는 것은 네. 아니다. 약간 거리를 두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 외에 눈에 띄는 개가 인사 누가 있을까요?
0: 일단 아무래도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겠죠. 이영일 현 1차관이 역시 승진 지명됐습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청와대 참모 인선 중에는 역시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귀를 꼽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돌아왔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통합 행보로 네.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 AI 수석을 지냈던 하정우 전 수석도 돌아왔습니다.
1: 네.
0: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는데요. 신설되는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발탁이 됐고
1: 네.
0: 이원주 보좌관은 앞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챙길 전망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최근 온라인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출생 연도별로 정년이 몇 년씩 늘어난다, 뭐 임금은 70%를 준다 이런 글들이 돌고 있어서 좀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정부가 확정한 내용인가요?
0: 그 정부 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네. 내용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짜 뉴스였는데요.
1: 네, 너무 자세히 돌아서요.
0: 네, 이 네. 밭글 형태로 온라인에 돌았던 거는 1968년부터 69년생은 1년, 70년부터 71년생은 2년 뭐 이런 식으로 정년을 늘린다.
1: 그래서 네.
0: 76년생 이후부터 5년을 연장을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70% 임금을 지급, 이후 1년간 재고용하면 월 200만 원 가량 준다라는 건데
1: 네.
0: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제도부터의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공공기관 노동자는 고령자 고용법을 적용을 받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래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보았더니 작년에 경총에서 기업의 재고용자 적정 임금으로 퇴직 전 70에서 80%를 꼽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와전된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좀 소득 절벽에 대한,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들이 이런 가짜 소문으로까지 번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뭐 퇴직은 빠른데 이제 국민연금 받는다가 늦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문은 가짜 뉴스라고 해도 실제 이제 정년 연장 논의

0: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1: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이제 가장 최근에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됐던 안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가 검토했던 중재안인데 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9년에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서 2037년에는 65세에 도달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 2037년에요.
1: 네. 네, 맞습니다. 2년에 한 살씩 해서 10년 동안 걸쳐서 하겠다라는 거고 재고용 의무 연령도 2028년 61세에서 시작을 해서 2035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식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확정안은 아닙니다. 네. 노사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2037년 너무 늦어서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면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 체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네. 하반기 과제로 제시하면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 사실 정년 연장도 중요한데 또 청년 세대 일자리를 그쵸. 뺏는다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 요 네. 그래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이라고 얘기를 붙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고용 문제 때문에 그럼 일자리가 더 줄어들 텐데 신규 고용 관련해서 그럼 안 그래도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정치권 소식 짧게만 하나 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와 지도부 총사퇴로 개혁신당 지금 위기 상황인데 천하람 권한대행이 내일 공식 입장을 낸다고요.
1: 네.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이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래서 천대행 일단 앞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월요일에 차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유튜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영입하거나 개혁신당 일부 세력과 합당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지만 네. 양당 모두 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다음 코너 말의 맛 이어갑니다.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뭘까요?
1: 네,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말은 그거는 이제 3자도 곧 나와요.
0: 진 되게 많이 비슷한데요?
1: 유심히 들으면 비슷해요.
0: 아, 지금 뒤에 거 나 앞에 게 되게 비슷했어요. 숫자 3이 나올 거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잖아요. 이것도 네. 파장이 컸어요.
1: 네, 8월 24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의 생방송 출연을 유시민 작가가 했습니다. 네. 3자가 나온다. 이건 지지율 얘기였습니다. 30%대 지지율이 곧 나올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이게 그냥 지지율이 좀 비관적이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전면적으로 각을 세웠고요.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네. 말까지 했습니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민화돼서 줄서기를 한다면서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다. 네. 이건 거의 선전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반감뿐 아니라 그리고 이 대통령 측도 자신을 싫어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이 저를 싫어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래도 여권 내에서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뭐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게 고원을 넘어서 좀 전면전 수준인 것 같은데 유 작가가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이제 이 대통령이 좀 문제다 이렇게 네. 보고 각을 세우는 걸까요?
1: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증축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을 노리고 있다. 정계 개편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 인사들 몇몇 뭐 이뇨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영입하는 게 정계 개편인가. 네. 예,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정계 개편과 같은 거대한 어떤 재편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로 각을 세웠었는데 결국에 폐지가 됐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로 이렇게 좀 각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분명한 거는 청와대가 당을 지배하려 한다는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 단적으로 청와대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사퇴를 하고 나오게 됐던 김남국 의원이 다시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는 과정을 거론을 했는데 네. 근데 과거에도 뭐 비명행사 공천 논란이라든가 당이 일색화된다 사당화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네.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새삼 비판을 하는 건 아닐까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럴 때면 공소취소 문제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의원들을 비판을 했지 공소취소할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냥 총체적으로 어떤 불신이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서 지난 1년간의 모습 네. 뭐 1년 동안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 됐거든요. 네. 근데 1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면 시작하자마자부터 그쵸. 마음에 안 들었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또 궁금함이 또 생깁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한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나와서 이 말이 맞아 네.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1: 네, 30%대.

0: 정도. 어, 이게 사실 근데 여론조사 최근 결과들이 편차가 있어요. 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원 CNI 같은 경우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가 38.9 대 5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실시기관을 망라해서 보면은 취임 후에 최저치고요. 반면에 NBS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50%대가 긍정평가 50%, 부정이 43. 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한 그러네요. 군데는 38.9, 한 군데는 50% 이렇게 났어요. 이게 사실 조원 CNI는 ARS 조사고 네. NBS는 전화면접이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방법이 다르네요.
0: 네, 이걸 네. 제가 굳이 해석을 좀 해보자면 전화면접이 ARS보다 무당층이 많이 잡히는 편이거든요. 네. 그 ARS면은 그냥 끊어버리는 정치 중저관여층들이 그나마 사람이 물어보는 전화면접에는 응답을 해서 응답률도 훨씬 높아요. 전화면접이. 근데 이런 게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무당층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또 머무는 분들이 있는 건데 네. 좀 강성 지지층 비중이 큰 ARS에서는 격돌이 벌어지고 이제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 먼저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전화면접에서 더 하락하거든요. 정치 중저관여층에서 본격적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1: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거죠. 중도층이라고 할 수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중도층도 네. 있겠지만 진보나 보수든 중저관여층이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 색깔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은 결정이 뭐 국민의힘 지지층처럼 빨리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반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대로 내려가는 수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자면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ARS 조사 결과들보다 더 낮게 나타날 때 그때가 더 큰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 고관여층 중심의 ARS 요 조사에서는 네. 일단 경고등이 켜진 셈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김어준 씨도 뭐 계속 얘기했던 게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코어 이탈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 하는 얘기가 네. 장풍을 쏘는 방법이 무엇인가.
1: 장풍이요? 네. 네.
0: 쏘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등지고 손바닥을 내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장풍을 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비판하면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한 거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대통령 부정평가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계산을 해봐도 현재 수준에서는 네. 전체에서는 한 4, 5% 정도 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나마 그 4, 5%는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의 영향인가. 근데 그 4, 5%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뭐 기존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머뭇거리고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편에서는 오히려 뭐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 이거는 그 피해자들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런 걸 없애네 그리고 민주당이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안 하네 네. 이렇게 해서 빠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냉정한 현실이 강성 팬덤에 기반한 그런 어떤 뉴미디어 시장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게 국민 전체 여론을 쥐락펴락하고 뭐 이럴 정도의 수준인가 이건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몇몇 목소리 큰 이런 스피커들의 네. 말보단 진짜 바닥 민심 보내는 경고에 우리가 더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말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코스 요리에 보면 아뮤즈 부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온갖 네. 걸 다 찾아보다가 한 입짜리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가끔 보면 김수인 평론가 네. 고급 음식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 이름도 네. 못 알아듣는.
0: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1: 다 드셔보신 건가요?
0: 근데 코스 요리를 전혀 안 먹어보진 않잖아요. 가끔 네. 먹잖아요. 그럼 그때 그게 아뮤즈 부슈였구나. 예를 들면 한 입짜리 크로켓이라든가. 네. 왜 중간 식사 중간 중간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음식이 딱 나와요. 네네. 딱 한 입짜리.
1: 그렇죠.
0: 네, 요게 어떤 향후의 코스 요리라 이런 것들 예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분분한 게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뭐 지지율 측면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 쪽의 네. 싸움이 더 격렬해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고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뮤즈 부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앞으로 그러면 이 발언의 수위도 계속 세질 수 있다.
0: 그렇죠.
1: 네. 네. 그것도 걱정이네요. 네. 그 다음 말은요?
0: 네, 걱정 얘기하셨는데 네.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 네. 네 다음

0: 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합니다.
1: 뭐이 말은 뭐 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정치인들 많이 하는 말이라서
0: 그렇습니다.
1: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0: 네, 이 말은 사실 국민들한테 직접적 메시지를 잘 날리지 않는 편에 해당하는 공직자죠. 조희대 대법원장. 보통 사법부 수장이 말이 많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에 두 명의 대법관 인사를 제청을 했는데
1: 네.
0: 대통령 측에서는 합의가 안된 인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사퇴해라, 탄핵 소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1: 네.
0: 이 가운데 8월 28일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그 후보 한 명에 대해서 반려를 하기로 하고 재제청을
1: 네,
0: 요구를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지게 됐고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긴장과 갈등도 더 길어지게 됐는데 이를 의식한 듯조 대법원장이 8월 28일 퇴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했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그러니까 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해서 이제 재재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청을 한, 그러니까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0: 네.
1: 재청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반려를 하면서 또그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서로 위헌이다.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 보다도 여야 정치권에서 위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1: 네.
0: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도 위헌은 아니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한 것도 위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1: 네.
0: 뭐 어떤 사람이 안을 발의를 하면 뭐 회의할 때 제가 어릴 때 어린이 학급 회의할 때도 재청합니다,
1: 아, 네.
0: 삼청합니다. 네, 그때 재청이
1: 아,
0: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아예이고
1: 네.
0: 재청이라는 거는 좀 선제적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1: 제안을
0: 그런
1: 한다, 뭐
0: 그렇죠.
1: 이런, 네.
0: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권한이고요.
1: 네.
0: 물론 재청을 해도 임명을 안 해주면 또 성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 대법원장 대통령이 합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됐다고 해도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헌적으로 재청을 일방적으로 했다 한다면
1: 네.
0: 대통령 역시도 반려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걸 따라서 임명해야 되는 게
1: 네.
0: 아닙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할 때는 욕했던 사람들이
1: 아,
0: 왜
1: 그렇죠.
0: 이재명
1: 예.
0: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거는 욕안 하냐.
1: 네.
0: 근데 달라요.
1: 달라요.
0: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의 원리와
1: 아.
0: 대법관 임명의 원리는 다르다고 봐야
1: 지금
0: 됩니다.
1: 야당에선 이 부분과 비교를
0: 네.
1: 하면서 비판을 많이
0: 이게
1: 하고 있잖아요.
0: 분별을 해줘야 돼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딱 이거 살펴보면 알수 있는 게
1: 네.
0: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1: 네.
0: 3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자,
1: 네.
0: 지명, 선출. 이건 재청보다 더 강력한
1: 아,
0: 행위입니다.
1: 이거는 그냥 약간 의무 같은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대통령도 자기 몫이 어차피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1: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삼권분립의
0: 네,
1: 원리인 거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네.
0: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헌법학에서는 형식적 임명론이라고 합니다.
1: 네.
0: 임명권은 있는데 형식적인 것이다. 의미고. 근데
1: 네.
0: 반면에 대법관 같은 경우는 모든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0: 물론 중간에 국회 동의도 필요한데 이거는 그 실질적 임명권이다.
1: 네.
0: 대통령이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장 선출, 아니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하고
1: 네.
0: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1: 아,
0: 하는, 예, 그게 헌법학계에서도 더 우세할 것입니다.
1: 그러네요. 이 차이는 사실 저도 인식을 못했는데,
0: 네.
1: 헌법재판관은 이제 지명하는 거고, 대법관
0: 네네.
1: 재청하면 이거 대통령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차이가 좀 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양쪽 다 그러면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1: 이번 일은 제도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목에서 유념해야 될게 있긴 한데요.
1: 네.
0: 자칫하면은 대법원장의 재청권 자체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재청을 요구하는 건 합헌입니다.
1: 네.
0: 다시 재청해 주십시오. 반려하겠습니다. 이건 합헌인데 문제는 범위를 자꾸 좁혀가지고
1: 네.
0: 그 사람들 중에서 해주세요. 혹은 누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 새로 구성하지 말고 원래
1: 네.
0: 추천됐던 사람들로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재청권 침해 여지가 있는 거고.
1: 네.
0: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4명을 두고 임명 그 재청 작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 후보자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를 하지 않고 다른 네. 인사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더라도

0: 그것도 위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인재 풀을 좁히려고 하면 이거는 재청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거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합의와 협상과 정치의 문제예요.
1: 네. 네,
0: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너무 고집을 협소하게 부리는 쪽에 명분이 없어진다. 네. 예를 들면은 아, 저 사람은 좀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저 사람 한 명,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전자보다 후자가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 이거는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인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양쪽 다 좀 그렇죠. 대응을 하면 좋겠다.
0: 왜냐하면 열어두고 해야 합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는 좀 테러가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대법원이 입장을 밝힐 텐데 이제 남아있는 수순은 좀 어떻게 될까요?
0: 일단은 대통령의 그 재청 에 대한 반려, 또 대법원장 자신의 재재청, 재청 철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할 거고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면 여러 갈래의 길이 남아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반려를 반려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반려를 반려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쭉 가는 거죠. 공백으로. 교착
1: 상태가 너무 오래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경우는 조 대법원장의 부담이 클 겁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재재청을 하긴 하는데 자신이 원래 재청했던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1: 앞에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있을까요? 이것도 교착 상태가 오래될 것 같은데.
0: 교착 상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싸우자는 걸로
1: 싸우자는
0: 가는 거고.
1: 거다. 네.
0: 세 번째는 아 그러면 그 차라리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부결시키든지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싸움판을 더 키우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다시 절차를 밟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근데 대신에 대통령 측에서 누구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거부를 하되 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그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나마 그게 좀 부담이 덜합니다.
1: 원점부터 다시 검토네요.
0: 그렇죠. 원점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때문에 원점부터 다시 해요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는 거죠.
1: 정치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0: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양보의 가능성은 접었습니다. 공을 넘겼는데 근데 이 대통령도 만약에 이제 그냥 임명 동의안 그럼 국회에다가 물어보자라고 해서 넘겨버린다. 네. 이것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반려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법원장의 행보를 이 대통령은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조 대법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부터 절차 다시 밟는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이 또 커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정 인사를 고집하지 않는데 왜 이 대통령을 자꾸 고집하냐 이러면 이 대통령이 좀 불리해지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모로 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런 가느다란 바람은 가져보는 게
1: 어떤 바람이요?
0: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합의를 이뤄낸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운명적인 관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또 주도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데도 근데 그런 두 사람이 합의를 이뤄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좋은 본보기로 남을 거다. 만약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펼쳐지면 야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또 합의 다 했어.
1: 그렇게까지 각을 세웠는데 합의했어.
0: 그런 썰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이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예, 좀 양쪽에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실 국민들도 김수인 평론가 얘기한 방법이 제일 좋죠. 더 이상 이렇게 싸우는 거 안 보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이 정면 충돌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극적인 좀 타협을 이뤄낼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에 좀 관심이 가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 송구합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의 맛은요?
0: 물맛이다.
1: 물맛이요?
0: 입안을 헹구는 물의 맛이었다. 뭐 일단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단 다음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길 건지 아니면 대법원장 본인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인지 물론 이건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또 다음의 행보에서 더 지혜로운 길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이 넘어왔다. 마지막 말은요?
0: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아닌가?
1: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누가 한 말인가요?
0: 해서는 안 될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말인가? 아, 이 축구 소식인데요. 축구 선수 지소연 씨가 한 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수원 FC 위민과 서울시청의 여자 축구 WK리그 경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요. 전반 30분쯤에 주심이 지소연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지소연이 격양이 돼서 막 항의를 격하게 하다가 뭐 심지어 물병을 뭐

0: 뭐 주심한테 던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주심이 레드 카드를 잠깐 꺼내기도 했었어요. 퇴장 당하진 않았지만
1: 네.
0: 4분 동안 경기가 치러지지 못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지소연 선수가 설명을 해서 이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원래 상대 선수 파울이 너무 심해서 좀 항의를 한 거였는데
1: 네.
0: 주심이 심판진하고 무선으로 요즘에는 무선으로 교신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그 지소연 선수를 두고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심판들이
0: 네.
1: 네.
0: 그 주심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소연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다.
1: 그러네요.
0: 우리도 심판을
1: 네.
0: 존중해야 하지만 심판 역시 선수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1: 네.
0: 그리고 처음에 대한축구협회 심판팀이 그때 생리라는 단어는 안 썼다. 뭐 이렇게 또 설명 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면 이 말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0: 이게 오늘 JTBC 보도가 나갔는데요.
1: 네.
0: 생리라는 단어는 안 썼다는 게 맞는데
1: 네.
0: 걸스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1: 걸스데이요? 그룹 네. 여자.
0: 걸그룹 걸스데이.
1: 그러니까요.
0: 네. 네. 여자 대통령 같은 노래를 불렀던.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걸스데이가 생리를 가리키는 은어라는 거죠.
1: 아, 그러면 한
0: 여자의
1: 맞는
0: 날.
1: 거네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생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시니피 앙은 아니지만
1: 네.
0: 생리를 가리키는 단어를 쓴 건 맞는
1: 네.
0: 거죠. 심판팀도 인정을 한 거고. 근데 해명 과정이 앞서서 이미 했던 해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
1: 우리끼리 한 무슨, 말이면 뭐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1: 네.
0: 무슨 뜻인지도 조금 애매한 것이
1: 네.
0: 뭐 그 지소연 선수하고 심판을 우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심판들을 우리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근데 어느 쪽이든 잘못된 거잖아요.
1: 그쵸.
0: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일부러 주심이 여성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1: 여성 심판이었어요.
0: 네. 네.
1: 당연히 일종의, 남성 심판이라 생각했는데
0: 네, 일종의 사유실험, 사고실험을 한 건데
1: 아.
0: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 제가 여성이라고 말씀 안 드렸으니까
1: 네.
0: 중년 남성 심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수성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0: 네.
1: 생각을 했는데
0: 근데 여성이 여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
1: 아.
0: 사실 남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성 발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성간에도 충분히 성희롱성 발언이나 모욕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서로
0: 그렇죠.
1: 할 수 있는 것이다.
0: 네.
1: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0: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말을 편하게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1: 그쵸,
0: 갖고
1: 그런
0: 있는
1: 게 있어요.
0: 예, 그런 게 있는
1: 네.
0: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여성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도 폭력적 언행이 근절 안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성희롱 차원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쟤는 뭐 라서 저래 이런 게 남아 있어요.
1: 메신저 공격이죠.
0: 그렇죠.
1: 네.
0: 예를 들면은 자녀가 뭐 따져요. 따졌더니 사춘기라서 저래. 그럼 엄청 화나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1: 모든 게 그걸로
0: 네, 자신은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는데
1: 네.
0: 사춘기라서 저렇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너 고향이 그쪽이라서 지지하는 거지.
1: 그러네요.
0: 이런 식의 네 이런 게 상당히 크게 남아 있다.
1: 네.
0: 이번에도. 지소연 선수 항의를 하는데 몸 상태가 저러니까 저러나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1: 네.
0: 이게 굉장히 매우 만연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그 사람의 언행에 옮겨매버리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얘기를 텍스트 중심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자꾸 그 사람이 어떤 정보나 특성하고 연결짓는 이런 것들이 좀 나쁜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1: 비판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메신저에 집중을
0: 그렇죠.
1: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아닌가 축구선수 지소연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와사비의 맛이었다.
1: 와사비.
0: 네,
1: 왜요?
0: 하도 안 들으니까
1: 네.
0: 뻥 뚫어주는 잘 들으라고
1: 네.
0: 뻥 뚫어주는 맛이었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 주심했다는 생리 운운하는 그 말을 뉴스로 듣고 뭐야 이건! 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서
1: 네.
0: 예, 지니의 뭐야 이건 준비해왔습니다.
1: 네. 지니의 뭐야 이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퀴즈 마련돼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2: 뭐야 이거!

0: CBS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

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차와 음악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미봉책의 개각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2351번 쓰시는 분, 입사하자마자 저는 빚내서 투자해

0: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702번 쓰시는 분도 너무 많은 언어폭력에 이제 쓰는 것도 듣는 것도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유유하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스코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늘 애청하는 고목 출첵합니다. 너무 습해서 카페 가서 떠떨다 주말엔 CBS 청취 시간 맞춰 들어왔어요. 함께하면서 8월 마무리합니다. 이번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의견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모두 모두 8월 한 달 무더위 이겨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죠. 오늘 제철 달력 보기에 퀴즈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제철 달력 보기 시작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방송 퀴즈 정답이기도 했던 백로가 곧 다가와요.
1: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7일이 벌써 백로예요.
0: 근데 요즘 좀 저는 시원해졌다는 생각 많이 들어서 요즘엔 길 다닐만 해요.
1: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밤에 자다 보면 춥지 않으세요? 약간 쌀쌀하고
0: 춥진
1: 않으세요? 저희는 이제 숲 옆이어서 발이 시리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0: 네.
1: 백로가 이제 뜻을 있잖아요. 풀어보면 흰백 이슬로. 그러니까 흰 이슬이 내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왜 이즘에 이슬이 내리냐면 낮 동안은 아직은 그래도 덥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낮 동안은 따뜻해진 공기가 밤에 이제 빠르게 식으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한 것을
0: 네.
1: 우리는 이슬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백로 그러면 흰 이슬이잖아요.
0: 네.
1: 정말 이슬이 흰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0: 네.
1: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보면 뭐 풀이나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희게 보일 만큼 날씨가 서늘해졌다는 의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백로 무렵이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0: 근데 이런 24절기 표현 보면 되게 시적인 것 같아요.
1: 너무 시적이죠.
0: 네. 네,
1: 사실은 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 또 우리는 지금 계절을 느끼는 거 말고도 향유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0: 도파민 중독이죠.
1: 네. 네. 그런데 옛 사람들은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뚜라미 귀뚜귀뚜 울기 시작하면 아, 귀뚜리가 나왔구나. 뭐 이렇게.
0: 네. 자연의 그렇죠. 이런 작은 변화에도 다 세심하게 그렇죠. 관찰을 해서
1: 그렇죠.
0: 이런 백로라는 말도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과거엔 또 이제 농업이었잖아요.
0: 네.
1: 농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까 백로 되면 이제 기온 차도 좀 나고 그러면 이것도 다 이제 절기가 이제 농사도 직결되고
0: 네.
1: 특히 이제 이 시기는 벼가 익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요 무렵에 날씨가 또 농작물 수확 영향을 주니까 더 사람들은 이때 이제 이슬이 맺혀 이렇게 알았던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재밌는 건 백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기상현상을 이용해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

0: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참 관찰력이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뭐 온도계도 있고 뭐 관측 장비가 정말 뭐 GPS 다 띄우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야 이제 여름 다가왔구나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계절의 지표로 삼았다는 거.
1: 네. 네
0: 그런 거 보면 또 농사하고 굉장히 또 기후가 밀접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결국 우리 삶하고 기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참 뼛속 깊이 느끼는 그런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네. 예. 그리고 그 백로에 앞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인데
0: 맞아요.
1: 이 자원순환의 시작은 결국 이제 분리 배출이잖아요. 그쵸, 잘 그쵸. 배출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자원이 순환이 되는 건데 근데 특히 궁금한 게 우유팩이에요. 우유팩 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재활용이 돼요?
0: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1: 네. 와, 아, 저 진짜 궁금해요.
0: 그
1: 네.
0: 자체가 그런 걸 궁금해하는 그 자체가 이미 친환경인 인증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기관 이름이 긴데 12자예요. 잘 들으세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 기네요 진짜.
0: 기죠. 네. 이제 여기 사실 이 센터 이름 안에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가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여기서 통계 낸 걸 살펴보면 네.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3년에는 35.2%였어요. 네. 그런데 2024년에는 14.1%로 11년 만에 21.1%포인트나 감소를 한 거예요.
1: 어, 왜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되게 잘하는데 열심히 자료. 하는데.
0: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인은 잘하시죠. 근데 모두가 잘하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제지공장도 가봤는데 네. 사실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재활용률의 차이가 나는지 잠깐 살펴보면 네. 똑같이 2024년 기준으로 캔은 91%,
1: 네.
0: 페트병은 85%, 유리병은 78% 이렇게 재활용된 것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저조하잖아요.
1: 그렇죠? 종이팩 재활용이 유독 낮네요.
0: 그렇죠. 근데 네. 종이팩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만나는 종이팩은 우유팩이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우유팩
1: 네.
0: 궁금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데 이게 우리가 우유팩을 어떻게 배출하냐면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근데 사실 많지 않아요. 수거함 보셨어요?
1: 그냥 다 섞여 있잖아요.
0: 섞여 있죠. 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수거함이 없으면 일반 종이랑 섞이지 않도록 따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1: 그래요?
0: 예, 이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네. 양이 많지 않은 경우 많죠.
1: 네.
0: 매일매일 우유를 막 온 가족이 다 먹는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일주일마다 버리면 진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종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폐지 속에 넣어서 버릴 수 있고
1: 네.
0: 이게 쉽지 않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사실 이렇게 좀 재활용을 잘 하는 게 우유팩, 종이팩만 따로 근데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팩을 만드는 이 종이는 고급 천연 펄프예요.
1: 이게 종이로 사실 액체를 담았다는 것 자체가 많은 기술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안쪽은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비닐로 코팅이 돼 있긴 해요. 이제 네. 그래도 얇은 비닐로 코팅돼 있어도 바깥이 굉장히 좋은 종이 그러니까 펄프 천연 고급 천연 펄프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얘를 재활용하면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주민센터 뭐 이런 데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면 휴지로 바꿔주기도 해요. 그게 이제 휴지로 만든다는 거죠. 재활용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버릴 때는 그냥 대략 뭐 종이 팩이니까 종이 이렇게 섞여 버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재활용률이 점점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근데 저희 이제 저희 집 그 사는 곳 아파트도 보면 종이류를 그냥 한꺼번에 다 큰 포대에 이제 버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 우유팩이랑 뭐 다 섞여 있는 건데
0: 그렇죠.
1: 원래대로면 우유팩은 따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당연히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내부 액체가 닿는 쪽은 종이는 당연히 젖잖아요.
1: 네.
0: 거기를 폴리에틸렌으로 이렇게 코팅을 하기 때문에 해리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래서 따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또 이게 이제 그 종이팩 재활용을 제대로 잘 이렇게 감소하지 않고 점점 재활용률이 올라가려면
1: 네.
0: 우유팩 같은 경우는 배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보통 다른 재활용도 비슷하긴 한데 팩 내부를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쫙 펼쳐서 잘라서
1: 그렇죠.
0: 예. 사실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거를 해야지. 그래서 배추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헹구지 않고 그냥 배추를 하면 네. 안에서 말라붙거나 또는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썩거나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1: 아, 우유팩 소각과. 버리는 거 되게 신경 써서 버려야 되네요.
0: 신경 써서 버려야지.
1: 잘 씻고 잘 자르고 네. 네. 분리배추도 잘하고.
0: 예. 자랑처럼 얘기하자면 저는 지방에 갈 일이 많은데 가능하면 플라스틱으로 음료를

0: 먹기보다는 이제 종이팩에 담긴 걸 먹게 돼요. 그러고는 항상 이제 화장실에 가서 꼭 헹궈서 그렇게 대충 손으로 막 이렇게 뜯어도 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갖고 왔다가 아, 이제 분리배출. 네.
1: 어떤 분이 병 우유를 마십시다. 너무 좋았는데 병 우유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0: 오, 네. 그때는 먹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1: 네. 그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종이 중에 코팅된 과자 포장지는 종이 재활용 가능한 건가요?
0: 그것도 따로 버려야 돼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일일이 그래서 사실은 코팅을 안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코팅한 종이를 따로 좀 이렇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심지어는 뭐 크레용으로 그린 거 이것도 이제 종이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안 돼요. 이건 차라리 폐지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 이런 그 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관성이 좀 없는 게 큰 문제이기도 해요.
1: 그럼 예. 이거는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좀 번거롭긴 하겠어요. 제대로 배출하려면.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주민센터나 뭐 일반 일부 생협에서 그렇게 이제 우유팩만 따로 모으기도 하는데
1: 네.
0: 사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마침 정부가 공동주택에서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데서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지금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이 제도가 보완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재활용률이 올라가겠죠.
1: 네. 오늘 여기서 예. 이제 퀴즈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퀴즈를 내보도록 퀴즈요? 하겠습니다. 네.
0: 그동안 이제 퀴즈가 너무 쉬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네.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주관식으로 내보겠습니다.
1: 아, 주관식
0: 네,
1: 어려운데.
0: 어려우시죠?
1: 네. 네.
0: 백로처럼 24절기에 백로가 흰 이슬이잖아요. 이슬이 들어가는 절기가 또 있어요.
1: 네.
0: 로자로 끝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하얀 이슬 다음에는 찬 이슬이 오겠지요.
1: 찬 예. 이슬이 온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로자가 들어가는 24절기 중에 하나를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최원영의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 증정을 해드릴 텐데요. 이 절기가 기다려지는 이유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볼게요. 사실 저는 최원영 작가님 이번 주에 기다렸던 게 저희 어제도 좀 얘기 다루긴 했는데 네팔 그 홍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을까? 요 얘기를 좀 작가님 통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0: 네. 먼저 이번 재난에 희생된 분들께 주의를 표하고 가족을 잃으셨거나 아직 안부를 몰라서 굉장히 이제 상심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큰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1: 네.
0: 정말 어마어마한 경류가 밀어닥치면서 그 건물이 무슨 그 인형놀이 하는 때 쓰는 그 종이집처럼 네, 막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이렇게 물에 둥둥 떠가는 장면이 너무너무 정말 비현실적이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이번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가 뭐 이제 다 알다시피 그 돌발 홍수 그리고 빙하가 막아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피해가 집중된 그 지역이 트레킹의 명소로 유명한 네팔의 랑탕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이었다고 해요.
1: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0: 예. 그리고 힌두교, 불교,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곳이어서 더욱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1: 네. 이번 홍수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 기후위기형 재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근데 또 사람들은 막 그러죠. 모든 게 다 기후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1: 네.
0: 그럼에도 기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보도가 처음 일본 나왔을 때 홍수라고 그러는데
1: 네.
0: 아마 보셨겠지만 그 보도된 사진을 보면 막 파란 하늘에 흰 뭉게구름 비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실제로 그쪽 이제 현지 주민들 인터뷰에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해가 쨍쨍했다. 뭐 이런 얘기.
1: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 개념과 너무 다른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우리는 네.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뚝이 터지고 막 이러는 건데 전혀 아니어서 이게 뭔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면 보도가 되면서 뭐 처음에는 뭐 지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1: 네.
0: 근데 이제 빙하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 그게 이제 원인이었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처음에 지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거 오보긴 했지만
1: 네.
0: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빙하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게 지진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을까
1: 네.
0: 정말 짐작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도 다 돼서 빙하가 붕괴하면서 이제 얘가 어쨌든 뚝 이제 부서지면서 붕괴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서 거기 이제 얼음과 암석이 다 같이 쏠려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흐르던 물 거기 굉장히 네. 큰 강들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1: 네.
0: 그거를 다 막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그 수압 때문에 뻥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어마어마한 물이 쓸려 내려온 거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거 비 한 방울 없이 이거.

0: 빙하 녹은 것만으로 마을을 이거 집어삼켰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빙하 붕괴에 따른 이 대홍수로 벌어진 재난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번처럼 이런 빙하 붕괴는 어떤 문제로 좀 이어질까요?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걸 다루는 방송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번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네. 이번에 붕괴된 그 빙하가 힌두쿠시 히말라야 권역에 형성된 붕괴예요. 네. 그 빙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도를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힌두쿠시 히말라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그쪽에 형성된 빙하인데 네. 이 빙하에서부터 발원하는 주요 하천이 한 대개 10개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뭐 인더스, 갠지스, 네. 프라마푸트라, 그다음에 메콩강, 그다음에 양쯔, 황어, 아무다리아 이렇게 한 10개 정도 강이 있고 그 강 흐르는 그 빙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큰 물줄기엔 10개 네.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의 인구수가 한 20억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결국 이렇게 빙하가 막 붕괴되면서 한꺼번에 확 흘러내려서 결국 어디로 하면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미물이 아니잖아요. 네. 빙하가 다 저런 식으로 이제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뭘로 농사를 지어 먹고 뭘로 식수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후 난민이 될 수밖에 없. 다는 거죠.
0: 지금은 단순히 그냥 뭐 단순이란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홍수로 그렇죠. 인한 재난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1: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0: 향후 식수 위기도 그렇죠. 올 수 있는 거고요.
1: 그리고 이제 네. 20억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외에도 수계를 이렇게 따져가 보면 한 뭐 30억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0: 당장의 네. 인명피해도 걱정이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런 네네네. 재난이 계속될 수 있겠다. 빙하는 그렇다면 왜 붕괴됐을까요?
1: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 이 빙하 붕괴는 자연재해의 탈을 쓴 인재.
0: 자연재해의 탈을 그러니까 쓴 우리는 인재 결국 사람이 한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빙하가 붕괴됐잖아. 여기서부터 네. 시작을 하면 마치 자연재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재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이 빙하 붕괴를 불러온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관광객들이나 뭐 순례객들을 제외하고 일반 이제 네팔이나 티벳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일대에 네.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며 살았겠어요. 그 생각하면 진짜 굉장한 죄책감이 밀려들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막 히말라야 빙하가 붕괴되면서 막 뉴스에서 빙하 붕괴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히말라야 빙하는 벌써 십수년 네. 뭐 훨씬 전부터
0: 경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1: 그리고 그때는 네. 이제 빙하가 지금처럼 붕괴가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녹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항상 이렇게 빙하 호수가 있는데 호수로 네. 이제 이렇게 물이 유입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너무 빨리 녹으니까 네. 빙하호가 감당을 못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빵 터지면 이제 이걸 네. 빙하 쓰나미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꾸준히 있었죠. 예.
0: 지금 방송에 우리가 개문냉방 얘기를 하면서 전력 소비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탄소 배출이 결국 이제 원인이었다. 네.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얘기를 예. 했는데 이 부분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생활해야 되나?
1: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탄소 배출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배출되느냐를 따져 보면. 전기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을 보면은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여전히 화석 연료를 태우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한 57에서 59%쯤 절반이 훌쩍 넘어요.
0: 아무리 이제 대체 에너지를 네, 찾는다고 해도 이 그쵸, 화석 연료 워낙 좀 쉽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화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전력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0: 결국 그러면 이제 전기 요금 좀 현실화 이런 얘기를
1: 그렇죠.
0: 아프지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이걸 네. 아프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네. 더 아픈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한 3배쯤 오른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력을 쉽게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또 다른 조건들도 많긴 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기요금이 비싸냐 싸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못 싸. 뭐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도 있긴 하지만 네. 국제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 petrolprice.com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네. 킬로와트 시당 0.127 달러예요. 근데 조사 대상 144개국, 우리나라 진짜 잘 살죠? 네. 10위권 안팎이잖아요.
0: 그쵸.
1: 네, 근데 이렇게 144개국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81번째였어요.
0: 전기요금 엄청 싸네요.
1: 엄청 싸죠. 네. 이탈리아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0.414 달러, 우리나라가 0.127 달러입니다.
0: 네.
1: 이탈리아 0.414 달러, 독일 0.406 달러, 일본도 심지어는 0.227,
0: 네.
1: 미국 0.188. 미국도 우리보다는 비싸요.
0: 네네.
1: 그리고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로 전기료가 저렴한 나라입니다.
0: 아, 우리나라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직전에 산업부를 출입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매우 싸다 이 얘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싼 편이다 이건 알았지만 이게 정치권도 이걸 알아요. 아는데 이걸 못 건드리는 거죠.
1: 못 건드리죠. 네. 왜 못 건드리겠어요? 표 떨어질까 봐.
0: 아무래도 전기요금은 이제 저희는 싸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이제 청취자분들은 시민들은 전기요금 오른다 그러면 일단 지금 물가도 비싼데 전기요금 이것도 또 올라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1: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근데 커피나 네.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요금 한 달에 얼마를 내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네. 그렇게 한 달 쓰는 요금이 많을까?
0: 네.
1: 아무튼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을 좀 정상화하려면 네.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원 계획 아시잖아요. 전기권. 네. 예, 이 전력 수요 관리 목표가 거듭거듭 해를 갈수록 축소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올해 4월 16일 정부가 이제 이거 개시별 요금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심야 요금 이런 거 해가지고
0: 예,
1: 저녁 밤에 하면 싸게 근데 그걸 바꿔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0: 네. 낮에 활발해지니까. 더 많이 들어오니까
1: 예, 그러니까 낮에는 싸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낮에는 싸고 저녁에 비싼 개시별 요금제를 4월 16일부터 시행은 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그다음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거,
0: 네.
1: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이제 우선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주택용 전력 요금 개편으로도 이제 이어져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물가 부담이나 항상 이거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물가 부담이나 국민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력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 이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0: 네.
1: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전기의 10% 정도만 재생에너지, 나머지 90%은 화력 아니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력은 다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상화 필요하고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목소리 좀 내어 주셨으면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제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어서 아까 낸 저희가 낸 퀴즈 정답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로자가 들어가는 절기, 백로 말고 또 다른 절기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주관식으로 문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AI 찰스도 많이 쓰셨다고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오늘 뽑은 청취자는 나얌님입니다. 지금 팀장님과 외근 중인데요. 팀장님은 항상 98.1 주말엔 CBS 고정으로 들으세요.
1: 오.
0: 저도 배워서 퀴즈 정답 보냅니다. 한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얌님께 저희 최원영 작가님의 착한 소빈 없다 사인본을 증정하도록 하겠고요. 또 나얌님 또 최원영 작가님 당부대로 또 전기요금 절약에도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최원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오늘은 스팅입니다.
0: 스팅. 오, 네. 알죠.
1: 너무 유명하죠.
0: 네. 네.
1: 최근에 그 책 한 권이 국내에 좀 발간이 됐는데요. 스팅을 다룬 책은 아니고
0: 네.
1: 심슨 가족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0: 네.
1: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그 아이고, 애니메이션인데
0: 그쵸, 그쵸. 네.
1: 시즌 1부터 시즌 20까지의 전체 에피소드와 설명을 담은 가이드북 심슨 월드라는 책이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이 되었어요.
0: 네.
1: 물론 이제 심슨 가족은 아직도 계속 방영 중입니다. 지금 시즌 37까지 나왔고요.
0: 네.
1: 9월 27일부터 또 시즌 38이 나올 예정이에요. 현재 진행형.
0: 대단하네요.
1: 이고요.
0: 네.
1: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에미상만 37개를 받았습니다.
0: 에미상이요?
1: 에미상.
0: 네.
1: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또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한 대중문화의 한 축을 구축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해설서가 나올 정도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이게 그 심슨 가족 물론 자막이나 뭐 더빙으로 많이 보시지만은
0: 네.
1: 보셔도 약간 갸우뚱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0: 네,
1: 설정이기
0: 그쵸,
1: 때문에
0: 그쵸.
1: 미국적인
0: 네.
1: 농담이나
0: 네.
1: 정치적인 맥락이나 문화적인 맥락을 잘 모르면 뭐뭐
0: 네.
1: 뭐 이게 뭐 재밌는 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심슨 월드라는 가이드북을 보시면
0: 네.
1: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설이 빼곡하게 담겨 있어서. 요즘에는 또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전 시즌을 다 뭐 정주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럼 그렇다면 이 가이드북 옆에다 놓고 보시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이 가이드북이 20개 시즌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0: 네.
1: 원고지 2만 1000장 분량이고요. 이 책이 1200페이지 분량이에요.
0: 1200쪽이요?
1: 네.
0: 와.
1: 요거를 저울에 달면 무게가
0: 네.
1: 4kg 정도 됩니다. 진정한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원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은 2010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 당시에 심슨을 그린 원작 만화가 맷 그레이닝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책이다, 벽돌책이다
0: 네.
1: 이렇게 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3년의 제작 기간이 투여가 됐다고
0: 그래요?
1: 하고요. 네, 번역과 편집

0: 편집자 디자이너 합쳐서 14명의 제작진이 3년간 매진해가지고 이 번역을 해낸 그런 작품이에요.
1: 엄청 근데 공을 들인 거네요. 이 뜻을 잘 그렇죠. 전달하기
0: 맞아요.
1: 위해서.
0: 네. 이걸 또 한국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맥락으로 해설을 해줘야
1: 그러니까요.
0: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작업 이루어지기 전에 현지의 이 저작권사가 이 특유의 심슨 유머를 제대로 번역을 못하면 바로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1: 아, 그래요?
0: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중간중간에 또 마지막에 이 네. 번역본을 보내서 현지에서 또 한국계 번역가들을 총동원해서 감수를 했다고 하고 다행히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이번에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1: 아, 엄청 엄격하게 하네요.
0: 그렇죠. 여기가 네. 또 엄격한 대로 유명한 데거든요. 네. 이 심슨 가족계는 사실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네. 음악가도 등장합니다. 직접 목소리 출연하기도 하고 캐릭터 형태로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음악 팬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수많은 음악가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1: 뭐 네.
0: 마이클 잭슨, 에어로스미스, 레드 칠리 페퍼스 등등 직접 출연하거나 이 심슨 가족만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또 만화 속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분들 유명한 분들 중에서 또 우리 코너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람이 스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아 이거 지금까지 심슨 가족 얘긴 줄 알았는데 스팅의 얘기였던 거죠.
0: 아, 아무래도
1: 오늘?
0: 이제 네. 아티스트를 하나 또 선정해서 네. 함께 음악 들어보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1: 네. 스팅 어떤 음악가인가요? 뭐 워낙 유명하죠.
0: 그렇죠. 네. 신재는 나이가 꽤 됐습니다. 1951년생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소도시입니다. 월젠드라는 곳 출생이고요.
1: 네.
0: 본명은 스팅이 아니죠. 고든 썸너입니다. 썸너.
1: 네.
0: 이 썸너라는 그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네. 네. 현재는 이제 뭐 70대고요.
1: 네.
0: 이 월젠드라는 작은 도시 출신인데 이 월젠드가 흥미로운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거제나 이런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 도시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선업 도시. 였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스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업 도시 월젠드가 굉장히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1: 아, 그 전에는 이제 막 활성화되던 곳이었는데
0: 그렇죠. 세계적인 조선 도시였었는데
1: 이 살았던 그 시기부터 이제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런 네. 쇠락을 보면서 이제 스팅은 어떻게 보면 그 쓸쓸한 음악 세계를 구축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쇠락을 걸었냐?
1: 네.
0: 뭐 짐작하실 겁니다. 한국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조선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1: 그쵸.
0: 이 월젠드가 상대적으로 쇠락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이런 불경기 또 조선소 풍경 이런 것들이 스팅의 뇌리에 많이 남아서 음악에도 실제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는
1: 네.
0: The Last Ship, 마지막 배라는 앨범도
1: 아이고.
0: 만들고
1: 네.
0: 또 뮤지컬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의 조선업 발전이 돌고 돌아서 스팅의 음악의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스팅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굉장히 큰 재능을 보였고 1977년에 밴드 폴리스를 결성해서 데뷔를 하게 되죠.
1: 네, 스팅 하면 진짜 폴리스 얘기를 빼놓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폴리스도
0: 네.
1: 인기가 많았죠.
0: 대단했었죠. 일단 폴리스 시절에도 이미 펑크락을 기반으로 해서 레게라든지 또 펑키한 이 리듬, 펑크라든지 또 뉴웨이브 이런 음악들을 접목을 해서
1: 네.
0: 곡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장르의 어떤 비빔밥 같은 그런 독특한 음악을 아주 들려줬고요.
1: 네.
0: 폴리스 시절 또 스팅의 솔로 시절 다 포함하면 그래미를 17번 수상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 더 폴리스 시절의 대표곡이죠.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 그래미 올해의 노래 수상하기도 했고요.
1: 네.
0: 이 스팅은 뭐 골든글러브도 받은 적이 있고 에미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는데 실패를 했죠. 주제가상 후보에 무려 4차례 올랐습니다. 이것도
1: 와,
0: 대단한 기록이에요.
1: 네.
0: 아직은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1: 아, 그러면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왠지 이제 아직은 조금 덥긴 하지만
1: 네.
0: 가을이 되면 꼭 듣고 싶어지는 그런 곡인데요. 스팅 대표곡이죠.
1: 네.
0: Shape of My Heart라는 곡이에요.
1: 네네.
0: 이 곡 일단은 기타 선율이 너무 유명한데 몇 년 전에 제가 바로 이 기타 연주를 한 스팅의 뭐 영혼의 단짝입니다. 도미닉 밀러라는 기타리스트 서울 왔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1: 만나셨어요. 네.
0: 네. 이 Shape of My Heart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혼자서 사실 연습실에 먼저 도착해서 네. 기타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쇼팽의 피아노 곡을 이 기타로 바꿔서 한번 연주해보는 이런 연습을
1: 아, 그래요?
0: 손가락 연습용으로 네. 한번 시범 삼아서 해보고 있었는데

0: 그때 이제 스팅이 문을 열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방금 그 친 거 뭐냐? 그 신곡이냐? 네. 새로 만든 곡이냐? 그래서 아 이거 새 곡 아니다. 이거 그냥 쇼팽 건데 네. 한번 기타로 쳐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노래가 될 것 같아. 이거 대단한 노래가 나올 것 같아. 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합작을 해서 완성한 곡이 바로 Shape of My Hear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이거 엄청난 명곡인데 요 배경을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제 도미닉 밀러가 얘기하기로 스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천재다. 아무리 뭐 이상한 코드 진행이나 네. 말이 안 될 노래 이거 노래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 한번 꽂히면 노래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대중성까지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내는 정말 천재다 이런 얘기를 도미닉 밀러가 하더라고요.
1: 네.
0: 이 Shape of My Heart 마음의 모양이란 얘기인데요.
1: 네.
0: 카드놀이의 어떤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사실 나는 늘 네. 하트의 모양에 관심이 있다. 즉 마음의 생김새에 관심이 있다. 돈이나 권력.
1: 철학적이기도 해요.
0: 그렇죠.
1: 네.
0: 이제 뭐 돈이나 권력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지만 나는 이 카드놀이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시적인 노래입니다.
1: 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듣고 올게요.

0: 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듣고 왔습니다. 오, 완전 푹 빠져서 들었네요. 이 네. 저녁에 진짜 딱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영화 레옹에도 아마 마지막 장면에 삽입이 돼서 많은 네. 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0: 차와 음악님, 영화 OST가 참 중요하죠. 영화 레옹이 지금까지 기억나게 하네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0.1초의 기타 선율에 그냥 소름 하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저도 아까 설명 듣고 보니까 이제 기타 네. 소리를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근데 또 그렇다고 쇼팽 음악이 딱 떠오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쇼팽의 에튀드 피아노 뭐 일종의 연습곡이죠.
0: 네.
1: 를 이제 기타로 연습하다가 거기에서 발전을 시켜서 아. 쇼팽의 어떤 똑같은 테마는 아니고요.
0: 네.
1: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0: 근데 앞서 저희가 심슨 가족 얘기를 했는데 심슨 가족에서 스팅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1: 이게 이제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특유의 진지한 사회운동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시즌 3에서 그 우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잡혀있는 콘서트 일정도 미루고 이 스프링필드 마을로 날아와서
0: 네.
1: 이 소년을 구해야 된다. 이

0: 구호를 호소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직접 부르고 네. 직접 나중에 이제 삽질까지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1: 오, 진짜 착한 사람으로 나오네요.
0: 착한 사람으로 네. 등장을 하고요. 시즌 6에서도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진보 성향 유명인들을 조롱하면서 열거할 때 스팅의 이름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요. 또 시즌 8에서도 또 허리케인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힘들 때 과거 우물 사건의 이제 스팅에 대한 선행이 회자되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1: 네, 스팅이 그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음악가인가 보네요.
0: 그렇죠. 사회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음악에도 노래 중에도 뭐 그런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두 번째로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1987년 스팅의 솔로 2집 Nothing Like the Sun에 담긴 음악이고요. 스팅의 네. 솔로 커리어 어떤 출발점 초기에 정말 폴리스의 유산을 벗어 던지고 스팅이란 새로운 팝스타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린 그런 곡이었습니다.
1: 네.
0: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뭐, 곡이에요. 네. 미국의 그 뉴욕의 영국인이죠. 그래서 미국에 온 영국인 이방인이라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데 네. 커피 마시라고 했더니 나는 차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이런 이상한 시선을 받지만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이런 잠언을 믿으면서
1: 네.
0: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이런 나는 자부심 있는 영국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1: 네.
0: 그런 곡입니다.
1: 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듣고 올게요.

0: 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듣고 왔습니다. 끝까지 좋네요. 끝에 이 소리가 색소폰 소리가 네. 잔잔히 계속 끝까지 들리는 거죠.
1: 맞아요. 브랜포드 마살리스라고 정말 뛰어난 재즈 색소포니스트.
0: 너무 좋습니다. 네, 0702번 쓰시는 분, 스팅은 반칙이죠. 한 주에 어떻게 마무리하실까요? 아쉽네요.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스팅 그 그룹 이름이 왜 스팅이 된 거예요?
1: 네, 그 고든 매슈 썸너가 본명이고요. 스팅은 이 젊은 시절에 무명 때 네. 아마추어 밴드 할 때 이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노란색 검정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그런 상의를 많이 입었대요. 그 연주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밴드 멤버들이 너 야 너 네. 엄청 그 덩치가 크잖아요. 네. 엄청 거대한 벌 같아, 꿀벌 같아라고 이제 놀려서 네. 그래 옛다 벌침 이러면서 이제. 벌침 침이란 뜻입니다. 스팅이.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벌을 의미하는 게 이제 스팅인 거고요. 아.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0: 아 원래요?
1: 네. 교육대학 나왔고요. 교대 출신이고 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하면서 밤에는 밴드 활동하고 이러다가 밴드가 너무 잘 돼서 네.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제 위대한 뮤지션이 된 케이스죠.
0: 그러면 아까 뭐 그런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경력이 영향을 줬을까요?
1: 맞아요. 네. 사실 그 스팅의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 읽어보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네. 사실 작가이기도 하죠. 자서전 저도 읽어봤지만은 네. 정말 흡인력 있는 글 쓰는 사람이 봐도 글을 정말 잘 쓰는 그리고 네. 너무너무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일기장에만 쓰고 자물쇠로 채워놓을 것 같은 좀 부끄러운 내용까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쓰면서도 네. 소설처럼 빨려 들어가게 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0: 네, 아까 임희연 평론가님이 썸너라는 거를 잘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1: 아, 이 네. Shape of My Heart가 들어있는 앨범이 Ten Summoners Tales라는 앨범이에요. 이거 아주 네. 명반인데요. 아. 이 Summoner가 사실 뭐 강론자, 네. 강연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고든 매슈 썸너기 때문에 네. 이 썸너와 써머너의 말장난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10개의 네. 썸너의 이야기 또는 네. 강연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 컨셉트를 잡은 앨범도 낸 적이 있습니다.
0: 아, 네. 오늘 스팅 너무 명곡들 많아서 정말 푹 빠져서 들었는데 오늘 끝고 스팅의 Fields of Gold 듣고 힘이 된 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제가 다음 한 주 자리를 비웁니다.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자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왜라는 질문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오늘 초대 손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2: 네, 색소실조증이라는 희귀병 아이를 두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즐겁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 성함도 은혜입니다. 자, 김은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1: 패션업을 하시네요. 네.
4: 그러니까 저는 온유를 낳고 이 아이가 장애아이고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4: 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장애를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애가 나면 모성애가 뭐 생길 거다. 뭐 애 모성애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성애 없어요.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29살에 애를 낳는데 바로 모성애가 생기겠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되게 고민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1: 그럼 하나님 원망도 좀 했겠네요.
4: 하나님 당시에. 원망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계신
1: 존재하는
4: 약간
1: 예,
4: 꼬봉 같아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1: 네,
4: 뭐
1: 맞아.
4: 도와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1: 예.
4: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1: 진이 요정처럼 생각하죠.
4: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랬잖아. 내 아빠잖아. 근데 왜 날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왜 나한테 아픈 아이를 이렇게 만들게 한 거야?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막 약간 처음에는 삐져가지고 내가 나 너랑 절교할 거야. 친구랑 절교하듯이 찬송도 안 불러줄 거야.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나 너랑 기도 대화도 안 할 거야. 너 이제 나 만나러 오지 마. 너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느 순간 좀 하나님을 다시 그냥 확 받아들였던 순간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막 성경 말씀 같은 거 틀어놓고 저 이제 힘들까 막 그런 거 틀어 찬양 틀어놓고 아 막 듣기도 싫어 막 가서 막 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탁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솔직히 아무 맥락이 맞지 않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그래도 힘들고 막 이제 마음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경험,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온유가 눈 때문에 이제 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일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일산에서 병원에서 막 보더니 얘 우리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그때 뭐 생후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막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죠.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막 어리둥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병원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진짜.

0: 잡혔는데 눕히자마자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네. 어, 애를 데리고 가네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뭐, 난 그럼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막 와 이제 저기 종이를 한 장 들고 이제 그 인턴분이 오시더니 수술 동의서에 그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뭐 검사를 맡으러 온 건데 갑자기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고 빨리 쓰래요.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봤는데 밑에 막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잖아요. 네, 수술 동의서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막 당황스럽고 놀래고 수술 동의서 일단 사인을 했어요. 막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빨리 쓰라고 막 수술 빨리 동의서에 썼죠. 그리고 가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예. 정말 물밀듯이 오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 뭐 미안해요 내가 이제 절교 잘못했어요 우리 오뉴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되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어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들고 이게 포기했다라는 이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라 평안함? 갑자기 내가 이거 또 한 번 미쳤나? 이 지금 이 상황은 막 간절히 막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담대해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고 온유를 어떠한 형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던 그러니까 근데 다시 안 돌아오던 만약에 뭐 수술방에서 어떻게 잘못되던 나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는 가져갔고 나는 그냥 빈 그 응급실에 약간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응급실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웅성웅성 되는 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모노로그가 넘어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면서 딱 그 이제 응급실에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나밖에 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밖에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옆에 빈 텅 빈 온유가 있어야 할 그 빈 침대 옆에 내가 딱 앉았는데 거기 벽이 이제 있었거든요. 벽에 내가 벽 앞에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햇빛이 앞에 쫙 비쳐요. 벽에. 그 내가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예요? 이 평안함이 뭐예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온유 와도 어떠한 일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 마음, 이 담대하게 먹는 이 마음이면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 이 마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가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애써서 갖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만 있으면 나 진짜 괜찮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1: 이거야말로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
2: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진짜 환경은 그대로. 첫째가 11월생이어가지고 20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년생이에요.
2: 많이 급하셨네 또. 네, 또 많이.
0: 어찌다 보니 네, 많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연년생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현실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온유는 제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겨내리라. 네. 막 주먹을 그치. 불끈 정신력으로. 쥐면서 정신력으로 애를 막 키우니까 막 키우겠는데 어쨌든. 이게 거기에 이 두 아들이 끼니까 네, 이거는 네. 현실과 이 정신적인 게 막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육아 우울증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게 약간 공황장애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무지했고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예요. 무슨 일반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악! 하고 이렇게 제가 몸을 숙였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 교회 건물이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2: 근데 제가 겪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0: 맞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들이 공연 얘기하면 어? 내가 그때 겪었던 게 그건가? 근데 확 건물이 무너지는 게 예. 느껴지는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끼치는 게 확! 하는데 제가 어? 뭐지? 하고 이렇게 건물인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게 제 마음에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포가 숨이 안 쉬어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냥 막 손 다.

0: 머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떨리고 그리고 이게 안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제가 이거 하나님 지금 교회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마귀가 씌었나?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근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그 전에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아,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다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온유 나이에 맞는 예배당, 시안이는 시안이, 리안이 다 다른 예배당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1: 남편 또 어디가 있어요?
0: 남편은 그때 왜 예배당에 안 들어왔지? 뭐 카페에 있었나? 아무튼 다른 곳에 있었어요. 네네. 제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1: 해서 온유리교회 양지에 다니시죠?
0: 그때는 일산교회, 일산에 있는 네네.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예배잖아요. 네.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애들 먹어 데리고 와서 어디로 빨리 데리고 나와.
1: 그러니까 예배 중에 조용한데.
0: 예배 중에 조용한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 막
1: 못 버티겠어요.
0: 못 버티겠어요. 숨이 안 쉬니까 숨도 헐떡이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어서 막 갔어요. 막 그 예배당을 막 기어 나와서 사람들이
1: 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님 같아.
0: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마 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 진짜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나와서 이제 밖을 나와서 숨을 막 쉬었어요. 제가 막 하면서 막 숨을 쉬니까 숨이 이제 탁 쉬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이러지? 마귀의 씨였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막 허겁지겁 아이들을 막 데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왜 그래? 내가 오빠 나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어. 나 왜 이러지? 나 무슨 일이지? 나 지금 뭐야? 막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그럴 때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또 진정이 됐네? 뭐지? 근데 이상한 일을 겪었네? 그러면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갔죠. 맞죠? 그런 거.
2: 맞아요.
0: 그런 일도 겪고.
2: 예, 맞아요.
0: 또 이제 알아요. 육아할 때 너무 이제 갑자기 막 힘이 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전 진짜. 리안이, 시안이, 온유랑 이제 집에 있는데 도망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몸과 이성은 있거든요.
2: 예.
0: 이성이 있는데 이 감정이랑 이 몸이 이거를 이성은 알지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희한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진짜 못 버티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장롱에 숨었어요.
3: 숨바꼭질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0: 아니,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1: 애들 노는데 그냥 혼자?
0: 네, 그냥 갑자기 제가 장롱에 근데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짐을 싸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
1: 그러니까 내 이성은 계속 말리고.
0: 안 되지. 야. 그러니까 장롱에 숨었어요, 제가. 장롱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지. 엄마! 엄마! 막 저를 찾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걱정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져요. 이게 장롱에 이게 숨어 있는 문이
1: 몸이 안 따라줘.
0: 몸이 안 나가져요. 근데 애들이 걱정돼지가. 애들이 걱정되지가 않아. 그 애들이 막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엄마, 엄마 어디서? 애들 막 울어요. 엄마 어디서? 엄마 막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요. 뚜리링 하고 문 탁탁 열리는 소리가 현관문 열리는 거예요.
1: 대문을 열고.
0: 그래서 애들이 이성으로는 애들이 나가서 길을 잃어서 막 미아가 될 수도 있겠다. 난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엄마 그래서 막 나가요. 막 리안이 엄마, 시안이 막.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1: 몸이 안 돼.
0: 아니 안 슬퍼. 안 슬퍼요. 안 슬프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그냥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그냥 이 이성의 그냥 문제야. 이 아이가 나가서 잃어버릴 수 있겠다. 끝.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장롱에 있었어요. 한참 있었어요. 정말 한참. 근데 진짜 이 똑똑한 리안이, 시안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언니 어디 간 거야? 다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돌아왔다. 끝. 거기에 감정이 안 더해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막 애들이 계속 저를 찾아요. 근데도 장롱에 숨어 있다가 애들이 저를 찾은 거예요. 장롱 문이 덜컥 열렸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애들이 나를 딱 찾는 순간 울음이
1: 터져.
0: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애들을 끼안으면서 그때서야 감정이
1: 확
0: 들어오는 거예요.
1: 몇 배 더 들어오죠.
0: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때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

0: 가서 막 제가 엄청 막 울었어요. 애들 막 껴안고. 근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1: 병원도 가셨어요?
0: 근데도 병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련하게.
2: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문이 높아요. 문턱이 높아서 내가 내 문 열고 갑자기 예약을 우리의 몸도 이 치아도 정말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딜 때 가듯이 가잖아요. 보통들 병원을. 근데 이 정신적으로도 정말 이 정도 갖고 내가 가야 되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뭐 것 때문에. 얘기.
0: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잖아요. 네네. 그때는
2: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하죠.
0: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치. 그때는 너무 그냥 힘듦 속에 있을 때는 나의 힘듦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스르지를 못해.
2: 그럴 때 보통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자꾸 끌고 가줘야 돼요. 사실은
0: 맞아요.
2: 내 발로는 못 가요.
0: 맞아요.
2: 내 발로 내가 예약하고 몇 시에 갈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결국 끌고 가야
0: 맞아요.
2: 되죠.
0: 그래서 지금도 제 인스타에 DM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이 그렇죠.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추천을 그래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2: 거는 그러면 남편 얘기 듣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들 다 좀 눈 녹듯이 좀 녹았을 것 같은데.
0: 근데 사실 막 눈 녹듯이 녹지는
2: 그 정도는
0: 않아요.
2: 아.
0: 왜냐면
3: 그거 갖고 안 돼? 아, 그건 아니야?
0: 눈 녹듯이 다 녹지.
2: 눈 녹듯이는 아니고 그냥
0: 왜냐면 10년 동안
2: 아포카토 정도? 그냥 커피 위에 있는데
0: 이해했다.
2: 아포카토 정도?
0: 이해했다. 남편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29살이었고 저희 남편도 33살이었어요.
2: 다 어릴 때니까.
0: 네, 너무 어릴 때였고 저희가 또 연애를 막 길게 막 깊게 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큰 슬픔이 오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그랬잖아. 매일 2시간씩 울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슬픔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지? 아이가 장애를 얻었고 힘든데 어떻게 울지도
2: 않고 그렇게
0: 로봇이야? 막 그리고 나를 토닥거리지도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터질까봐
0: 그러니까 못한 것 같아
2: 온유 얘기를 자꾸 피하고
0: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온유에 대해서 서로 알겠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 그러니까 나는 더 봐봐 나 더 슬퍼 나 이렇게 슬플까 하고 나는 막 더 막 슬픔을 표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남편은 저기다가 나까지 얹으면 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진 세월이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너무 조금 각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10년 후에 그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눈 녹듯이까지는 아니었지만
2: 아포카토 정도는 아직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있어.
0: 어리석은 나를 탓했어요. 그렇지. 남편도 슬펐겠지. 왜 내가 그 생각까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을까. 남편을 탓했을까. 남편 너도 좀 슬퍼해봐. 안 슬퍼? 막 약간 이렇게 말했던 내가 어렸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남편하고 좀 노력하려고 했고 좀 슬픔이 있으면 같이 좀 슬프자 이제는 우리 약간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새로운 또 순에 새로 들어온 부부나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0: 너무 공감돼서
2: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잖아요. DM도 많이 올 것 같아요.
0: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악플이 없어요. 저는.
2: 아 그래요?
0: 샤랄랄랄라 오늘 달리려나? 아니 악플이 없어요. 그리고 에이. 다들 정말 이렇게 고민 얘기를 이제 DM으로 오시는 DM은 보통 자기 이야기를
2: 나 질문 보통 같은 아이를
0: 맞아요.
2: 키우는 입장에서
0: 키우는
2: 질문들이
0: 입장에서
2: 많겠죠.
0: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DM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장애 잘못된 장애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거든요. 우울하고 슬프고 좀 뭐 힘들고 막 이런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 긍정의 여자야. 이게 안 들어가죠. 그 장애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인 가족의 모습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나대로 살자라고 그냥 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같은 장애인의 가족 들이나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속 시원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도 너처럼 살아도 되는 거지.
4: 그렇죠.
0: 나도 너처럼 핑크 원피스 입어도 되는 거지. 나도 막 명품백 매도 되는 거지. 그럼 되지.
2: 그럼.
0: 그런 걸 우리가 서로 DM으로 나눠요.
2: 그래요.
0: 너무너무

0: 고맙다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갑자기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우울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장애인 프레임에 넣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나를 발견하면 괜찮네. 장애인 프레임에 안 들어가고 이게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장애인 엄마도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살게. 고마워. 응원해. 이런 DM들이 되게 많이 와요.
1: 그래요.
0: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를 보이는 게 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육아도 뭐 오은영 교수님처럼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 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 사랑으로 키우고 안아주고 네네. 뽀뽀해주고 그리고 내 장애 아이도 자기가 행복하대. 내가 그렇게 키웠어. 어떠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키웠어.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게 좋아. 내가 보여줘야겠다.
2: 너무 큰 역할을
1: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0: 그래서 지금 온유와 함께 이런 삶을 내 삶을 보이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다들 또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3: 그 지금 이제 말씀 계속 나누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편안함.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정말 자유 이런 게 지금도 느껴지지만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저는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로 온 것도 사실 제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것 또한 내 교만이구나.
1: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0: 이거는 고난도 아니야.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난이 존재해. 진짜 멀리까지 가보자면 이 세계를 따지면 정말 막 시리아, 막 아프리카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작은 내 세상에서 이게 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이거 정말 내 교만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온유의 이거를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근데 고난일 수 있죠. 왜냐면 손가락의 바늘도 아픈 거니까.
1: 그래요,
0: 그런데 그 아픔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겠다. 내 삶에서 포커스가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내 삶, 내 즐거운 삶, 그리고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겨내가느냐, 즐겁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 사람들한테도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 마. 너의 고난은 너가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지나온 천년 시대부터 이렇게 지나온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큰 고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맞아. 그거를 내 고난이라고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어.
1: 그래요, 그래요.
0: 좀 떨쳐내.
1: 그래요, 그래요.
0: 그 대신 떨쳐내는 대신,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제가 우리 온유의 장애를 없앨 수는 없듯이 늘 가지고 있듯이 이 고난은 고난대로 헤쳐나가지만 그래도 고난보다 내가 오늘 뭐 더 재밌었지? 오늘 얘랑 얼마나 더 웃었지? 얼마나 더 행복했지?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엄청 행복하게 웃고 있죠. 오늘도 즐겁게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죠. 하나님이 야 은혜야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내가 슬픔을 갖고 있어도 내가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야 참 좋다. 너가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보기가 좋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너무 큰 슬픔에 그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거를 한 구석에 좀 놓고 내 인생 좀 즐겁게도 살고 멋진 옷도 입고 즐겁게도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 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0: 맞아요.
1: 이 모두가 온유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0: 맞아요. 분명히 온유가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있었지만 꼭 장애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랬을까? 그거를 제가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빠 내가 우리 온유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도 깨닫고 이렇게 그래도 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0: 장애라는 아이가 오지 않았어도 그냥 훌륭하게 신앙생활 했을 거고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았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마저도 나는 장애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잖아요.
1: 아, 그러네.
0: 내 삶이 변한 게 이 장애를 내가 이겨내는 거지. 그래, 근데 그래. 맞아, 은혜야 맞아. 너는 그럴 사람이야. 맞아.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러네. 원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여자였어서
1: 남편 괜찮네요.
0: 꼭그 네, 장애가 없었어도 예. 이 온유가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네. 비장애 아이를 새 키웠어도 너는 예.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을 거라고
1: 네, 네.
0: 그래서 아 그것마저도 장애의 포커스를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탓을 장애로 돌리지
1: 맞아,
0: 말아야겠다.
1: 맞는 말이에요.
0: 핑계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1: 그래요. 맞아요. 남편분 나중에 저랑 같이 만나서 아포카토 한잔 하자. 네, 같이 진하게.
2: 네. 그분도 또 다 녹지 않은 그럼요. 게 슬프고
1: 에스프레소
0: 우리 남편도 네. 정말 정신적인 게 너무 많죠.
1: 대잔하면서 네. 아포카토 네. 한잔 하고 싶네.
2: 순장님이랑 만나셨나요? 네.
0: 순장님.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저와 저희 네. 남편이 만나서 이 가정을 잘 이끌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1: 많은 네. 분들에게 네. 정말 와닿는 얘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연일제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 아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고난이 없이는 그 되죠.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에 포커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생 고난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 고난이 나의 어떤 나와 고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맞아요. 가는 그래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아멘입니다. 딸이 되는
0: 감사로 플러스 누리는 삶.
3: 네, 맞아요.
0: 꼭 누려야 돼요. 이 세상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1: 뭐 신학하시겠어요? 너무 지금 보니까
2: 아무나 네. 순모를 못 한다.
0: 아, 순모님입니다.
1: 아, 순모. 장난이네요. 순모님. 네.
0: 순모님. 그래서 저 순모님? 네. 순모입니다. 그래서 저 항상 그 누리는 삶.
2: 맞아요.
0: 이
2: 맞아요.
0: 세상 하나님이
1: 제가 항상 그러고 누리는 삶.
0: 누리라고 맞아요. 주신 거잖아요. 예. 누려야 돼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감사로 누리는
1: 삶. 예, 우리 박영 목사님.
2: 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너무 좋죠. 네,
2: 다른 세상의 어떤 신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장애가 있어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하나님은 그런 장애로 가득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0: 맞아요.
2: 그 하나님이 더 느껴져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은혜님을 보면서 아 온유라는 이름이 도저히 온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네. 삶에 정말 맞아요. 내던지신 그러네요. 것 같은 근데 오히려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아프고 네. 또 힘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같이 넘게 해주시잖아요. 네. 엄마랑 온유가 같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0: 맞아요.
2: 네, 저는 오늘 그걸 더 깊이 느낀 것 같고
1: 그래요.
2: 이제는 이 밝음을 통해서 아파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네.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0: 제가 네. 귀한 통로가 되고 싶어요.
2: 그렇죠.
1: 아, 네. 아멘입니다.
0: 진짜.
1: 아멘이요. 예. 우리가 사실 고난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 다른 형태로 찾아오잖아요.
0: 맞아요.
1: 중간고사를 못 봐서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그 순간 굉장한 고난이라고 느낄 맞아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감기가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고난일 수 있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가 좀 모자라서 맞아요. 힘들어하는 맞아요. 죽고 싶어하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진짜. 단돈 몇천 원 때문에도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 다 힘들고 맞아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시 좀 저도 역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간증을 좀 덧붙이자면 저도 너무나 힘든 시기에 내가 죽고 싶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순간이 네. 누군가에겐 꿈이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 순간으로 오고 싶어서
2: 그
1: 열심히 이 자리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매일 밤을 눈물로 오히려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맞아. 다 다른 형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애든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0: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로 다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꼭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각자에게 맞는 처방법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고치게 되면 네. 그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맞아요. 표현하는 것이라는 네.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 온유라는 존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맞아요. 순모님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점심에 디저트는 아포카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네. 정말 가슴이 와닿는 간증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네. 감당하는 네. 우리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1: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3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앙의 선배들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시편을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3분의 1, 아니 한약 40%에 가까운 것이 그 내용이 탄원시입니다. 반에 가까운 노래들이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이 모양이죠?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가셨습니까?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까지 하는 것이 시편의 탄원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힘과 돈력, 돈과 권력과 쾌락,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탄원시들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신앙인을 탄압합니다. 신앙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때론 버림받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150개의 노래 중에 최소 3분의 1 이상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탄원시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시편에 가득 차 있는 이 탄원시는 기독교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여건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편안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더잘 살기 위해 하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노래들도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당할 때, 살아갈 때왜 고난을 당할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그러나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장병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정말 힘드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6절 말씀처럼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앞서서 신앙으로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가진 비밀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부르짖다입니다. 시편 곳곳에서도 부르짖다, 부르다, 호소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멋진 인생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때때로 멈추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신뢰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불행하게도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달리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호세아서 7장 7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구도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대요. 그리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오히려 애굽, 이집트, 아수르를 의지한대요.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권력을 의지한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았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곳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뭇 민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그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 동안 이 세상의 흐름과 권력과 돈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그네구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대대손손 오랫동안 살 거야. 그러면 강력한 요새를 내가 여기 짓게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그리고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날 편안하고 안전하게 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춥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제단을 쌓으러 가면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부릅니다. 사람과 돈과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도 예배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마커스라는 팀이 부른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세상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자 아닙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이 자꾸 나를 속이고 있구나. 마치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내 마음을 자꾸 흐트러트려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교회 다니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천국에 속한 나그네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강력한 요새,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우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축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선 점점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스펙이 좋고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로 박수 받을 만한 엄청난 축복을 조금 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복에 우리가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고 했는데,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건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떠돌이일 뿐이겠죠. 방황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집까지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화, 기쁨, 사랑, 자랑스러움, 감격,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또 한편은 여행자입니다. 어감이 많이 다른데요.

나그네 하면 좀 씁쓸한데? 여행사라고 하면 뭔가 기대감이 있죠? 나그네, 여행자, 그리고 예배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 군인들은 너무나 잘 이해해요. 훈련이다. 이동하라 하면 이동해요. 발령이 났다고 하면 발령 나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머무르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거 아무리 삐까번쩍해도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멈춰 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부러 가다가 섭니다. 멈춰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장병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특별히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중 예배, 새벽 기도, 각종 모임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큐티 하시고, 성경 읽기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한 시간의 시간을 내서 각지의 장병들이 모여서 육군은 육군,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교회, 해병대는 해병대 교회에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저에게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 것들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정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 묵상과 큐티, 기도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세상 문화와 가치에 우리는 쉽게 휘둘려 버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일주일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 특별한 훈련에 참가해서 배 함정에서 장병들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저에게 참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가 3m 이상 치고 멀미가 나는 그 배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해군은 그렇습니다. 해군의 장병들은 출동을 나가면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함정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때론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때론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교문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소수가 모여 그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 드렸을까요? 어디서 있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때론 멈춰서는 자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나그네이자 예배자인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삼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분이 계시면 오늘 생수의 강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예고편이에요? 천국이 예고편이에요? 아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25장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소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먼저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25장 14절을 시작에 또 이렇게 나와요. 또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 핵심,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신비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깨닫는다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예고편이고 천국의 삶이 본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의 삶을 꿈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진짜 깨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이 천국에 대한 거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고 소중한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보물과 쓰레기의 차이를 알 수가 있고 껍데기와 실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소중한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와 실체를 구별하고 보물과 쓰레기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엄청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타국을 가게 됐는데 그 종들 가운데 좀 똘똘한 종들 좀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줬어요? 두 달란트를 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죠. 5 탤런트, 그 다음 2 탤런트, 그 다음 한 사람에게는 한 탤런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탤런트를 주면서 이게 탤런트가 뭔가 얼마나 되나 이랬는데 성경이 탤런트는 이 금 한 탤런트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15만 원? 우리는 15만 원 좀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20만 원 번 분도 있고 30만 원도 있지만 15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15만 원 6천이면 한 9억 정도 되죠. 9억. 그리고 그러면 두 달란트 받은 자는 18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4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런 이제 탤런트 비유를 얘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은사, 재능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목사님, 어떻게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나 헌신된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일반 성도들 우리야 뭐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탤런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오늘 다섯 탤런트, 두 탤런트, 한 탤런트는 철저하게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헌신된 자들만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헌신된 분들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어느 날 회개하고 정산해야 할 날이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주셨나? 그러면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지막 날 어떻게 정산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어떤 질문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그랬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미술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 종들을 불러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남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어떤 사람은 기억을 그리 잘해요. 뭐 한 번 본 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그리 못해요. 그것도 또 은사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들을 불러 중요한 마음에 주를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탈란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철저하게 His money, not my money. His talent, not my tale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실마리를 주시는데 이것은 탈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게 아주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고달파지실 거예요. 남은 인생이 상당히 순례자의 길이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을 키운다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순례길과 부모의 인생길이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대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스타일로 내 자식으로 키워보면 여러분 삶의 길이 피곤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실마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신실한 주의 종들은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먼저 초보적으로 깨닫는 분들은 아, 내 재능과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가 초보예요. 근데 좀 더 중요하게 단계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재능,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나눠주셨다, 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 왔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신약에서 고백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청지기의식에 많이 들어보셨죠? 스튜어드십, 청지기의식에. 일반적으로 청지기 그러면 주인의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 매니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는 독특해요. 오늘 25장 앞에 24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눈이 열린, 이 복선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청지기의 핵심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종의 주인의 것을.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걸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이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 의식에 다시요, 첫 번째 복선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이걸 못 깨닫는 구약의 예수님의 심정이나 피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못 깨닫고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 같은데 아주 강한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어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냐.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와닿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실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실마리는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재능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대로라는 말은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는 더 능력이 많고 두 달란트는 그렇고 한 달란트 이런 뜻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대로 그 뜻이에요. 창조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라는 말은 창조의 원리대로 다양하게 그리고 나답게 각자 각인답게 그 사람답게 창조의 원리대로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탤런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재능대로. 여기에는 다양성과 독특성과 나다움과 창조성 있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실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재능, 다양한 재능, 창조적인 재능.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다섯 탤런트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두 탤런트 받은 자도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것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면 70, 80, 90이 되더라도 나이 많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억울해하고 추억과 회한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80, 90 되더라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속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별히 나를 위한 모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모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정리를 하면 달란트가 뭐냐 그랬을 때 달란트의 정의는 뭐냐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모험하고 투자하는 행위 혹은 모든 기회이다. 그러면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 뜨는 달이 어제 뜨는 해가 오늘 또 떴구나가 아니라 오늘따라 더 이 해와 달이 더 새롭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선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날 때 달란트를 가서 끝날 때 반드시 회개 정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떠나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이 참 궁금했어요. 내가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 제대로 남겼을까? 아니면 낭비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종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만면에 감사와 기쁨의 얼굴로 주인님, 나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에 만면에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얼굴로 다섯 달란트 남겼다. 그렇게 21절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만면에 미소를 띄고 감사함으로 보고했지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기쁜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달한테 받은 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두 달한테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 23절에 뭐라고 했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주인을 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고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가 중요하고 한 절이 중요하고 한 단어가 중요한데 왜 똑같은 것을 이와 같이 반복을 했을까요? 여기에 큰 구원사적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모험하고 주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하면 똑같은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달한테 받은 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자. 보나마나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인상 팍 그려가면서 등장하는 자세가 심상찮고 다섯 달한테 두 달한테 받은 자에 비교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파묻었던 것을 다시 갖고 나오니까 얼마나 파묻었다가 나오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이거 좀 안 좋은 거지만 우리 다 읽어보십시다 함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미리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시켰어요? 너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씨도 안 뿌리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굳은 사람, 쉽게 말하면 악덕 기업주다 이 말이에요. 폭리를 취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저먹는 악덕업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한 달한테 받은 자의 주인에 대한 그 의식은 뭐냐면 늘 주인을 아니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베베 꼬인 거예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인으로 주인의 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그래요. 눈이 한번 꼬이고 눈이 한번 삐딱해지면요 뭐 시작부터 끝이 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꼬이면은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걸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파묻었다가 갖고 온 것만도 감지덕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주인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꼬임과 자기 편견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주인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이 얼마나 단호한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말하는데 아니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으면 오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래 악덕 기업주냐?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단호한 호통과 꾸중이 이만한 강도로 나온 것이 또 많겠느냐 싶을 정도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한 달한테 그거 숨겼다고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더 깨닫게 되면서 뭐에 대한 눈이 열렸냐면 이 한 달한테 받은 자의 마음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적극적인 것도 있고 소극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다 이런 속성이 다 있잖아요. 한 달한테 받은 자가 뭘 잘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 뭘 잘못했다고 밖에 쫓아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들어라고 그럴 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뭐가 이것도 뭔가? 첫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청지기 의식이 없고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관심이 없고 마음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도 아예 믿음으로 모험하고 투자하기를 생각도 안 하고 겨르기 짝이 없었어요. 마음이 안 가니까 몸도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자의 제일 큰 잘못은 뭐냐면 핵심 뭐냐면 주인의 종, 주인의 청지기, 주인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주인의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종인 척 했지만 실제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종은 주인의 말이 맞든 틀리든 주인의 편에 서야 되는데

0: 주인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한달한테 받은 사람은 섬기는 종이 아니었어요.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한달한테 받은 자의 마음과 행동의식이 총정리되기를 바랍니다.
0: 삶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뜻에 민감해지고 주인의 뜻에 전력투구를 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많은 난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이가 어떻게 해줬지?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막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주 살뜰하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면 수많은 삶의 난관들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1: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받은 것을 파묻어 넣어버렸어요. 모험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리스크도 걸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았어요.
0: 여러분, 모험하면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모험하면 짐도 질 수 있어요. 모험하면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험하는 그 길에 나머지 결과가 주님이 계산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사랑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부의 삶, 결혼, 그 다음에 자녀, 가정, 성도,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최고의 좋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 얼마나 위험이 따르는지 몰라요. 모험에도 위험이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랑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지 몰라요. 하늘의 황태자의 직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강력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상처가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상처가 따르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족들 관계, 또 우리 교우들 관계, 우리 이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는 많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험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주신 탤런트를 땅에 파묻지 아니하고 상처도 감수하면서 모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의 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항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인생의 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배에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대로 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저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항해할 수 있도록 배도 주시고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노를 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His money, His talent, 그리고 재능대로, 그리고 믿음의 모험, 한 달한테 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그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와 풍성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6: 아멘.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술 먹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라, 가능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경을 우리가 이 표피로, 껍데기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수건을 벗고 보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성경 안에 거울로서 성경을 보게 된대요. 거울로서 성경을 본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 왜 보세요? 왜 나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거울은 나를 보려고, 내가 어떤지 보려고 거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지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신지 보는 게 거울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발견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짧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보면 거울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말하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현실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운동이 있어요. 여기다 고무 밴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WWJD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알고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대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막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수박에 호박에 줄긋기일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원숭이에게 양복을 입혀서 신사 만들기일 수 있어요. 근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핵심은 뭡니까? 전제가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처럼 말한다는 건 절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했던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내가 신격화된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이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참 인간, 참 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자유롭고 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 자신을 찾아 그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새가 자신이 새임을 알고 하늘을 나를 때 자유롭고 물고기가 자신이 물고기임을 알아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롭고 치타가 자신이 치타임을 알아 빨리 달릴 때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이제 이전에 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제 그 나로서 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산다는 거, 뭘 그게 진짜 자유이고 그게 진짜 내가 다는 길임을 어떻게 조금 말하면 조금 형이상학적이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1920년대에 인도의 한 선교사가 늑대굴에서 두 자매를 발견합니다. 후에 카밀라와 아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카밀라와 아밀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왜 사람으로 살게 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니까. 지금 카밀라와 아밀라의 아내는요 사람의 생명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처럼 이제 그의 고무줄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카밀라 아밀라가 네 발로 걷고요 사람 보면 짖고요. 그리고 밤에 야행성으로 돌아다니고 생고기를 먹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늑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킵니다. 막 말도 하게 하고 두 발로 걷게 하고 익힌 음식 먹게 하고 사람 보면 적대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환영하게 하고 막 가르쳐갑니다. 근데 여러분 카밀라 아밀라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평생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고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카밀라는요 그 과정에 얼마 안 돼서 죽었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의 일부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린 우연의 결과물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린 이 거대 세상의 기계의 부속품인 줄 알고 살았어. 이 세상이란 정

0: 한글의 약육강식의 세계, 그 적자생존의 세계, 한 그 생태계의 한 고리로서 때로는 포시자로 때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대요. 이게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언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으로 산다는 게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오래 늑대인간으로 살았어요. 너무 오래 정글 속에 살았어요. 우린 너무 오래 세상의 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카밀라와 아밀라를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세웠을 겁니다. 아마 카밀라와 아밀라는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았을 거예요. 털난 늑대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누구야? 그럼 선교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그래, 이게 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요, 온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세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보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임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진짜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창세전에 나의 삶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날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계획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0: 이 과정을 저는 육성을 벗고 영성을 입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카밀라가 늑대로서의 자신을 벗고 가짜 자기죠.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입는 과정.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성 수련이에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게 영성 수련이에요. 우리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출근부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련하기 위해 온 거예요. 뭘 수련하는 거예요? 거울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늑대로서의 자기를 매일 벗어야 했던 카밀라처럼 고아로서의 나를 매일 벗고 세상 일부로서의 나를 매일 벗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의 나를 매일 덧입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그렇게 육성을 벗고 영성을 입는 과정,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요,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돌보아지고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육강식의 세계와 적자생존의 세계와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요한 목사님, 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또 극동방송의 부사장님이시죠. 이 김요한 목사님이 당신이 쓰신 수필집을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빌어먹으리였어요. 빌어먹을 점점점. 이게 주변에서 그 책에 대한 반대가 많았대요.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아, 왜 그렇게 지으십니까? 그 좀 너무 좀 오해를 산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는 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게 원래는 되게 좋은 단어다. 빌어먹다는 게 뭐예요? 빌려서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려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 몸을 얻으셨습니까? 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고스톱 쳐서 땄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따냈나요, 우리 몸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빌려서 먹은 거예요. 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예요. 이거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자연 덤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어요. 우리 공기도 빌려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물 빌려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태양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내리는 소낙비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는 음식물들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는데 버스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개혁주의자는,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걸 뭐냐면 가면 쓴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여기 우리를 데려온 게 택시기사 아저씨 같은데 택시기사 아저씨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데려다 주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이 키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생님의 가면을 쓴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외식하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주방 아주머니가 그 해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방 아주머니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빌려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돌보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거대한 돌봄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어먹긴 내가 벌어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표적인 육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김현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코넬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다가 홍콩 과기대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연대로 와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에요. 이 김현철 교수님이 그 책을, 경제학 이론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분 요소를 밝혔어요. 그 사람 표현, 그분 표현은 이거예요.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운빨이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을 가져오셨어요. 왠지 볼게요. 한 사람의 소득 수준과 그 사람이 그 소득 수준을 갖는 요인을 보면 그가 속한 사회의 발전 정도와 경제 정도의 50%가 결정난다는 게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정도 사는 거 뭐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을 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30%는 뭐냐? 유전자래요, 유전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갈 수 있대요. 그럼 결국 뭐예요? 80%는 우리의 수고가 전혀 아니에요. 다 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에서 15%가 뭔지 아세요? 잘할 때 환경이래요.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게 15%래요. 결국은 90에서 95%가 뭐예요? 빌려서 먹은 거예요. 실제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끌어낼 수 있는 게 5%에서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나는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모두가 돌봄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돌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철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운빨이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통로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을 향해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돌볼 대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5%가 은혜인데 우린 95%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5% 정도의 운이 따라줬다. 하나님 5% 도와줬다. 하나님 5% 돌봤다. 나는 95% 내가 돌봤다. 이게 뭐예요? 늑대인간이에요. 고아라는 정체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뭐라고 해요?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뭐라고 해요?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교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봐주고 있는 존재예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육성이 그냥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돌본 것 같아. 이게 뭐, 왜 중요하냐?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어요? 인심 곳간에서 난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성격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곳간이 풍성하면 그 사람이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곳간이 막 한 300억 있어.

여유가 있죠. 밥도 탁탁 사고 물질도 나누고 인신곡간에서 난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곡간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돌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해요. 그러나 내 육성은요, 언제나 내가 살아온 악정고투, 이걸 뭐냐면 자수성가 스피릿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여러분 다른 중독증이 아니에요. 주님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수성가 스피릿이래요. 다른 말로 자수성가 스피릿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근데 하나님 별로 해주는 거 없고 나는 죽자고 했는데 하나님 인색하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고아가 들어찬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설득이 안 돼요. 고아는 벗어야 돼요. 여러분 늑대 소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거 거대한 판타지구나. 망상이구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돌보아 주셨어요. 아멘. 그거를 발견하고 그 곡간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요?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이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발견합니다. 육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해오신 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찬양하고 그걸로 인해 안식하고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 안에서 축제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육성은요 하나님이 아직 안 한 일을 굳이 주목을 합니다. 그걸 볼수록 육성이 고양되고요 이걸 볼수록 영성이 고양돼요. 자 관점이에요. 자 근데 이 관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영성으로 선택할수록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뭘 볼 때요?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볼 때 육성으로 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데 영성으로 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성이는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돌보심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 돌보심 안에 축제하고 그 안에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서 고아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 안 하신 일 이렇게 많은데 너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육성이 아니야. 난 이제 영성적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뭘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게 대화가 안 돼요. 영성과 육성은 대화가 안 돼요. 영성과 육성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성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육성이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 이 육성을 뭐래요? 겉똑똑이래요. 겉똑똑이. 이 겉똑똑이가 말이 많아요. 그러면 영성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겉똑똑이 쉿. 나 지금 좀 엔조이하게 둬. 나 지금 좀 안식하게 둬. 나 지금 좀 하나님 찬양하게 둬. 나 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게 둬. 하나님이 날 돌보셔. 그러면 육성은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넌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관점이에요. 영성을 선택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영성을 선택하고 나면 기가 막힌 차원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점점 여기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볼 때 이상한 소망이 생기고 두 번째로 소망은 뭘 가져와요? 신뢰를 가져오고요. 세 번째로 소망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지향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랑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꾸 이상하게 그려져요. 하나님 이거 하실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랑 친구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화한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와 소망으로 응답하면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0: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까만 심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갈 캔버스로 보이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은화 30개에 예수님을 넘긴 유다,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응해보며 오늘도 멋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CCN 캠프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가장 큰 믿음의 반석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 고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적용해 보면서 이런 성경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을 다시금 정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의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앤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옥합의 강명식 씨가 함께 참여해서 불렀습니다. 옥합이라는 곡이었고요. 메리 제인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는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들어왔던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던 곡들 아쉬운 마음에 이삭줍기 하고 있습니다.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반딧불이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어제도 이경미 사모님 음원 잘 받았습니다 하는 핸섬님 사연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반딧불이님도 잘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은 이 곡의 대표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김수지 씨 음성으로 오늘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하나임님께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와 찬양 소리가 너무 좋다고. 자, 옹기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정승하님께서는 박요한 목사님의 축복의 사람 신청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네 맞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조수아의 나의 하나님 더 스토리 앨범에서 듣고 싶습니다. 조세핀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이삭 줍기 하겠습니다.

김수지가 부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옹기장의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김수지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어요. CCM 공부방 복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잔파오님 1491 무브먼트의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써주셨는데 오늘 1491 무브먼트로 함께 할게요.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채플린님께서 현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마음은 좀 아프지만 지금은 훈련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장윤영님이 부른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신청곡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응원하면서 저희 함께 할게요. 채플린님께는 저희 준비한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또 한 분 성희님께서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주리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내드렸는데 아가파워 워십의 베드로의 고백을 써주셨어요. 신약 필사 중에 있는데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아직 마태복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딱 베드로의 고백 장면을 쓰고 있어요. 문득 이 찬양이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성경 필사 멋지게 하셔서 나중에 저희 CBS 성경 필사전에 꼭 출품하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성희님께도 레스케미와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두 분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세요.

오은경 피아노 연주 장윤영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또 앞서 1491 무브먼트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 아가퍼 워십의 베드로의 고백도 너무 멋진 워십곡이었는데요. 2부에서 더 다양한 워십곡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8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하는 시간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린 2부 리얼 워십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정말 기도의 힘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는 워십 플로잉 서동석 리더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 여기에는 홍인삭 씨 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요.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워십 메이커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까지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카우치 워십 홍이삭 피처링 회중 찬양 워십 메이커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아크 워십입니다. 양승찬 솔로 지성소의 설이라 우르르 워십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프로비던스 워십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크워십, 양승찬 솔로, 지성소의 설이라, 우르르워십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어봤고요. 프로비던스 워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해보셨어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많은 물소리 워십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

은 브라운 워십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더 워십 에이블의 영원히 주와 살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말씀 선포까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들으신 곡 많은 물소리 워십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또 브라운 워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에 이어서 또 워십 에이블의 영원히 주와 살리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아름다우신 전해드립니다. 자, 내일은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 8월의 마지막 날 함께 할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각 동네로 보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 흔한 배낭도 없이 빈손으로 가라 하셨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게도 식당도 마땅치 않았을 먼 거리를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한 일은 평안을 비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지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한 가지만 붙들고 복잡하지 않게 또 한없이 평안하게 네, 그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가라 하라 하시면 거기에 따른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리라 믿는 것,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오늘 첫 곡 김영범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이어갈게요. 이어서 지은영, 이윤화, 오은이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찬송가 304장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박수영과 밴드 11월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경원선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한부영이 부릅니다.

한보영이 부른 표대를 향하여였고요. 경수님 매일 밤에 재방송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또 출석해 봅니다 하셨어요. 매일 자정 밤 12시부터 2시까지 당신을 향한 노래가 재방송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해 있을 때 당신을 향한 노래 들으시니까 느낌이 다르죠.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소리보기 예수의 심장까지 두 곡 이어갈까요?

밤에 재방송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듣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미리 인사를 하면 밤 12시에 만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어노인팅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라니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거기 있었다 신청하셨어요. 이 곡 주영훈, 주범진, 이철규가 부르는 곡 준비해놓겠고요. 그 전에 존영, 배영호가 부르는 감사 먼저 전해드립니다.

거기 있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른 곡이었고요. 마라나타님이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부흥이천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이 곡을 Y팀 앨범에서 들었고요. 예수전도단 부흥이천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은 The Blessing 축복이라는 곡이에요. 아가파워십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연기자로도 활동을 하는 최시원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0

0: 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다섯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여름날을 어떻게 보낼까 아득하게만 보였던 8월도 이제 마지막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가혹하게 느껴졌던 시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무력하게 체념하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과거를 천천히 살펴보며 현재를 기록하고 앞으로 할 일을 하나씩 실천했던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여름 동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직 눈물조차 닦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곁에서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소서. 같이 밥을 먹고 흔들리는 손을 붙잡게 하소서. 다가오는 9월에는 함께 일어나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사랑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주일에는 당신을 향한 기도 함께 드리고 있고요. 지영이의 주만 바라볼지라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이미듬 더욱 굳세라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원성남님께서 신청하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곡 콘꾀 파가레모스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리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유엔젤 보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청솔님, 궁석이었던 담임 목사님 지난주 청빙 설교하셨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청빙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테니까요.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네 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송승현, 오세광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교회 주인 되시네 이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상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프리지아님 반가워요. 이전에 당양로 시간대가 저녁 6시였거든요. 그 시간대에 습관처럼 틀어놓고 생각하셨나 봐요. 당양로를. 예, 마음 같아선 다 걸쳐서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지아님께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주제가 들려드릴까요? 오늘 축복의 사람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소원 앨범에서 들었고요. 김명식이 부른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그 전에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어집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이 부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이 부른 찬송가 218장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예수 조수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국의 하우 감독이 홀만 헌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 세상의 빛이란 명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 1867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란 그림은 굳게 잠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서서 왼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퇴락했고 담쟁이 넝쿨은 어제

부드럽게 뻗어 있으며 문은 100년이 넘도록 열어보지 않은 듯 굳게 닫혀 있는 그림. 하우 감독은 늘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우는 진 잉겔로우의 장편 시 형제들과 한 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그 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의역한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편시가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명화를 마치 눈으로 묘사한 듯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오 부하고 강한 자들이여 그리고 행복한 젊은이들이여 듣는가 그대들은 보라 문을 두드리는 이의 손이 끝내 지쳤는데도 참고 계시는 모습을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가기 전에 문을 열지어다. 하우 감독은 이 구절이 주는 감동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주 예수 대문밖에입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밖에 만나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0: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심령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며 부끄러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혹여 공의로우신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하소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가 화려하고 매력적이며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알게 하소서. 성도의 소망이 언제나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세상 나라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게 하소서. 잠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입술마다 기도의 언어를 부어주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연수가 부르는 찬송가 461장 듣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조영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류영진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6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6편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76편 성우 손정하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에필로그가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박수진의 찬양 내 모든 소원 노래하는 순례자가 부릅니다. 감사 찬송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학개서 2장 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오늘부터 복이 시작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단 두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낙심하여 주저앉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방해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백성들은 결국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식어버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뒤로 한 채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곁으로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었습니다. 수고는 많았지만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삶의 지혜와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초라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땀 흘려 짓고 있는 새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첫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새 성전의 초라한 기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내 기도가 정말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내 믿음과 열정이 참 좋았는데, 어쩌다 내 삶과 신앙이 이렇게 작아지고 초라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눈에 띄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굳세어라, 서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비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장차 그 성전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을 내다보신 말씀입니다. 참된 영광은 화려한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낮은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크고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학개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다른 옷깃에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해진 것은 조금만 닿아도 쉽게 부정하게 퍼진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 일과 현실에 바빴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기에 아무리 애써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열심히 사는데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허전하고 텅빈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고와 고생은 많은데 삶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로운 한마디에 집중해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내일부터 잘하면 나고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는 그 시간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현실은 참 초라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작은 지방의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위대한

0: 선언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인장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현실 속에 있는 스룹바벨을 당신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장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택함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초라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신앙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앞날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굳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무너지고 초라한 성전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눈앞의 현실과 한계만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자리에 모시며 또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믿음과 사명 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놀라운 복과 회복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소리엘의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흥사단 등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반민특위에서 리박스쿨까지 한국 역사수정주의의 흐름과 현주소를 짚고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는 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역사 왜곡과 혐오 배제의 확산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0: 대한 주장을 접했을 때 사실과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북부 지역에서 50만 달러 규모로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현재까지 750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피해 지역 가운데 사업장이 위치한 고르카와 누아코트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식량과 식수 지원, 임시 쉘터 제공,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최근 초고령 사회의 노인 돌봄 목회와 생명 윤리 문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초고령 사회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호섭 박사는 죽음을 단순한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며 교회가 죽음과 영생, 부활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전함으로써 죽음 이후의 소망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윤 원장 신원아 박사는 노년 돌봄과 임종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생명 윤리의 과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죽음을 직접 앞당기는 조력 존엄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와 가족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과학과 신학의 대화와 함께 지난 29일 서울대학교에서 원데이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신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선 우주와 신앙, 진화와 신앙 등 청소년들이 성경과 자연을 함께 바라보며 건강한 창조신앙을 확립하도록 돕는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강의 후엔 천체 투영관을 함께 관람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를 함께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3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짓 신앙 체계는 용어 자체가 낯섭니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분들은 많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 실체 성경에 나오는 예를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최소한 두 번은 봤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보면 좋으니까.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 백성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절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에 볼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그게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왜곡되게 이해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될 때마다 거짓 신앙 체계 항상 전면에 나섭니다. 자, 두 번째, 큰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제가 아까 참다운 신앙, 잘못된 신앙,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오르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까 지금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너희는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무리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이처럼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신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거짓 신앙 쪽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면서도 얼마든지 거짓 신앙 쪽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몇 가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예를 들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고요, 중직자들,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 쪽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요,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랍비, 오늘날 말하면 교수, 스승이라고 자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신앙 쪽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해요. 나중 기회 되면 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 큰 세 번째,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영국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거짓 신앙체계 요소들, 즉 거짓 신앙체계와 자기중심적인 삶.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거짓 신앙체계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건 거짓 신앙체계의 성격은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는 바리새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한참 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사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건 예레미야 시대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건 신구약을 망라해서 어느 시대건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에서는 가장 그 귀한 본보기를 볼 수 있고요. 신앙의 본질과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같이 가면 삼일체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에베소 2장에 나오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산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단 말은 세상에 있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산단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성경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토대에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사야 시대건, 그게 말라키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그게 예수님 시대건, 그게 중세 시대건, 그게 현대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거짓 신앙책의 특징은 항상 똑같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섞여 있는 것이 거짓 신앙책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왜곡된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책을 통해서입니다. 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뒤이어서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거짓 신앙 체계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사탄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외부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고 이사시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 말하면 철저히 쏟아진 채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교회로부터 거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졌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거짓 신앙체계와 구원. 제가 거짓 신앙체계 이렇게 설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구원을 잃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완전히 거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할례 받는다는 말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것.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은혜로 올바로 시작했는데 미혹되어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저는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호적에 입적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빼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서 예를 들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키면 다시 호적에 넣어주고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면 호적에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도 구원은 받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들로부터 제외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고 은혜는 거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실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짓 신앙책의 실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중에 주님을 찾는 것을 대신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 평소 때 주님을 찾는 것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소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행하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하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자서와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것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모두가 배워가되 기존에 오래전부터 보도나무교회 같이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열매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포도나무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더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전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지만 유대 땅처럼 가장 유력한 가문, 헤롯 가문 같은 현지인들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대신 일정한 기간 통치하도록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디바는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유대 전체가 아니고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라를 세 개로 쪼개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맡겨서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처럼 힘이 있지 못했어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통치자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던 중에 이복 동생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져요. 결론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아주버님과 제수 씨가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족보를 보면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정리하면 근친 결혼도 놀라운데,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불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헤롯 안디바는 이혼을 불사하면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 헤로디아에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족의 혈통의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늘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에돔의 혼혈인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약간은 비웃음을 사고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데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 쪽의 인맥이 아주 두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큰 출세를 원했던 헤롯 안디바에게는 그녀는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고 그는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지만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온 유대인에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악녀였던 헤로디아는 자기 악기를 방해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그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부탁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로 결정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웃기게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밤이 되면 몰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종종 말씀을 듣기도 해요. 아,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더 출세하고 싶은 정치적 욕망 사이에 그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바가 어정쩡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일이 된 날이에요.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연회장에는 음식과 불이 밝혀지고 갈릴리 지역의 고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포도주가 돌고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연회장을 넘어 저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귓가에도 들려요. 그렇게 그날 연회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 악녀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 중앙에 딱 나오더니 너무나 섹시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명분은 새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며 추는 거지만 이미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그녀의 그 춤을 추는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헤롯 안디바는 흡족한 미소를 띄어요. 말 그대로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객기를 부리죠. 그 의부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내가 절반을 떼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승인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분봉왕 주제에 나눠줄 나라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는 주제에 단지 술에 취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내가 굉장한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춤을 추던 소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엄마, 뭐를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 소녀는 헤롯 안디바 앞에 서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쟁반에 담아주세요. 조금 전까지 흥에 겨워 웃음소리 가득했던 이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안디바의 얼굴도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자, 이 상황에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고민을 하던 헤롯 안디바는 결국 세례 요한의 처형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유희거리로 전락한 채 마지막 허무하게 죽어요. 결국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 없는 스승의 시신을 거두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영적 거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안디바를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세례 요한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기 뜻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지나 안디바가 그 자기 이혼한 본처의 아버지가 복수심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안디바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다가 요청을 하지만 그의 허세와 권력욕에 진절이 난 로마 당국은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한 헤롯 안디바는 다시 몇 년이 지난 뒤 그 부부는 로마 황제로부터 반역을 의심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비참하게 그 유배의 인생으로 그들은 끝나요. 이런 결말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죠. 세례 요한을 죽인 대가야. 그때 자기 체면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 안디바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미래를 몽땅 빼앗긴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내 안에 자존심.

0: 근심, 체면
1: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때로는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했거나 그렇게 행동한 거 얼마든지 자녀에게 그냥 사과할 수 있죠. 아버지의 체면, 엄마의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거 툭 내려놓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될 일을 여전히 평생을 내 체면과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우기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사랑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 왜 인간은 별것도 아닌 그 체면이라는 감정에, 자존심이라는 감정에 평생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걸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미국의 UCLA의 뇌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모니터 속 두 가상인물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해요. 화면에 두 인물이 등장해서 그 참가자하고 셋이 공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게임을 진행하다 갑자기 모니터에 그 등장하는 가상인물들이 참여한 이 인간 참가자를 무시하도록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만 계속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도적 따돌림, 사회적 거절과 망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위가 내가 어떤 그 자존심 상할 만큼 거절을 당하는 그 게임의 상황에서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구겨진 굴욕, 최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똑같이 뇌에서 느껴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10초면 되거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얼굴이 좀 붉어져도요, 좀 창피해도요, 아 미안해, 아 내가 아닌 것 같아, 후회되네, 잘못했어, 그러지 말자, 이 말 한마디 하는데 10초면 되거든요. 이 10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얻을 것이냐, 그 10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중한 영원한 미래를 놓칠 것이냐, 어떤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2018년 2월 영국의 KFC에 참사가 벌어졌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때 배송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국 전역의 900개의 매장 가운데 700여 개가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치킨집에 닭이 없어 문을 닫았다라는 이 뉴스에 영국의 고객들과 세계인들은 글로벌 기업 KFC에 대해서 조롱이 빗발쳤어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 체면이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자, 이때 KFC 경영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 뒤 영국의 최대 일간지 전면에 텅 빈 치킨 버킷 사진 하나를 딱 실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광고 문구를 실었어요. 치킨 레스토랑에 치킨이 떨어지다니 점점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자존심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는 마케팅 덕분에 대중들은 다시

그 회사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영국 내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지금 당장 내 안에 남아있는 체면, 남들의 시선, 평가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때로는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내가 그 사람 못 볼 것 같고 내 인생이 그 자존심이 없는 한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죠. 근데 희한하게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레이엄 파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남아공 전체의 고속도로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대 기업인 파워 그룹을 세운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1999년 43살의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그의 안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그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남아공의 건설 업계는 정부가 수주하는 대형 공사를 비싸게 따내기 위해서 경쟁사들끼리 비밀 클럽을 만들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서 적당히 담합을 하고 입찰 가격을 조절해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그동안 성공과 사업 수단으로 여겼던 그 담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해요. 당장 그 불법 클럽에서 나와라. 그런데 그게 길인 줄 알지만 이 그레이엄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던 이 카르텔 클럽에서 나오면 우선 우리 회사가 당장 너무 어려워질 텐데, 대형 공사 입찰을 따내지 못할 텐데, 망할 텐데, 이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그동안 함께 우정을 쌓으며 이 일을 같이 공모했던 다른 기업의 CEO들에게 내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결정을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러니 그 체면 내려놓아라 그러시더래요. 결국 너무나 강력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레이엄은 그 카르텔을 탈퇴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동료 회사의 리더들이 수군거리고 그의 기업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는 잊혀지고 망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남아공의 개혁의 바람이 불며 정부의 경쟁위원회가 그동안 건설업계에 해묵은 담합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카르텔에서 벗어난 그레이엄을 비웃고 왕따시키던 내노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그들의 회사가 몰락합니다. 반대로 끝없이 바닥을 헤매던 그레이엄의 회사가 유일하게 그 유혹에서 빠져나온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할 뿐더러

0: 경쟁자들이 없는 그곳에 그들은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따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서러웠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남아공의 최고의 건설사, 아프리카의 유능한 건설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뒤에도 그는 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럼 없는 윤리운동을 시작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각종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기 시작해요. 당장의 이익, 남들 다 하는 그 유혹, 여기에 끌려가는 대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기업을 가장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알량한 이익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원칙대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체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남들 따라가다가 주저앉은 철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식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고향인 라마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나욧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라마에 있는 기숙사 학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갓파더였던 사무엘이 신학교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생도들이 라마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젊은 선지자 생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중요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라마에 세운 그 나욧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 즈음에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요.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날이 갈수록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라마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 말한 후에 다윗도 라마에 세운 나욧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체포주를 라마로 보내서 다윗을 체포해 오라고 하는데 라마 나욧 근처에 도착한 군인들이 하나

0: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갑자기 칼과 창을 버려들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더 잘 준비된 군인들을 보내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급기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냐 하면 그 뜨거움 때문에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또 예언한다는 거죠. 그만큼 라마 나요스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그곳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와 이런 예배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자아가 깨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라마 나요스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쓰지 않던 가방을 열었더니 꼬깃꼬깃 접힌 식당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음식 맛은 희미해졌지만 그때 함께했던 순간의 장면들은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버려질 뻔한 종이 한 장이 잊고 있던 여름날을 다시 데려온 겁니다. 항상 달력의 끝자락에 서면 늘 어느덧이란 말을 하게 되죠.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수증 한 장이 우리의 지난 날을 불러온 것처럼 우리 안에도 훗날 꺼내볼 여름의 기억들이 많이 접혀 있겠죠? 그 기억들을 가만히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주 열어봅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고 흐리고 또 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창밖이 아주 어둡습니다. 한밤중 같아요. 예, 어두운 아침 창밖에 빛이 비추는 찬송들 같았습니다. Open my eyes that I may see. 어두운 내 눈 밝히사. 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8월의 마지막 아침. 카르페 디엠님, 부안인데요. 천둥, 번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사는 남양주 마석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주맘님, 충분하다님, 샬롬 걷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운동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험하지 않게 이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 꼭 잘 챙겨 신으시고요. 월요일입니다. 게다가 비 오는 월요일에는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안전하게 이 아침 시작하고 계시기 바래요.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샬롬.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기를 소망합니다. 파일럿님.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였습니다. 새벽 기도 다녀와서 찬양 들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새벽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는 하루인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성실이님, 운동할 겸 새벽 배송 알바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요. 보람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조금 딥니다. 조금 딥니다. 이 경상도 방언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저는 이 표현은 처음 듣는데요. 조금 디다. 좀 힘들다는 의미겠죠? 맥락상 이렇게 불에 대듯이 힘들게 조금 디다. 힘들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새벽 배송 알바도 집에 와서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방송 들으신대요. 지금 준비한 두 곡은요. 지난주에 틀어드렸을 때 여러분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두 곡입니다. 먼저 에론 네빌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곡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듯 이 에론 네빌 가수의 창법이 조금 독특해서 항상 틀어드려도 되나 했던 곡인데 우리나라 가수 나훈아 씨 목소리로도 듣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번 더 듣고요. 그리고 굉장히 몽환적인 이 꿈길을 걷는 듯한 느낌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944년 8월 폐색이 짙어진 히틀러는 파리 방위사령관 디트리히 본 콜티즈 장군에게 광기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리를 잿더미로 만들어라. 에펠탑과 루브르, 노트르담 대성당에 폭약을 설치하고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파리를 폐허로 만들라. 그러고는 수차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파괴를 독촉했다고 합니다.

한다는 건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문화의 수도 파리를 파괴하는 것은 야만이며 역사와 인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파리는 잿더미가 되는 비극을 면했고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되겠어? 라며 자신의 몫을 작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권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노래처럼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나 하나 꽃피어.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살림 새벽 예배 드리고

버스에서 내려 환승 안 하고 걸으면서 빗소리 들으며 듣는 찬양이 너무 은혜입니다. 예, 좋은데요. 이제 저는 비 오는 날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거나 이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지하에서 지하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짜는데 주님의 살림은 일부러 잠시 우산 쓰고 걷는 낭만을 갖고 계시네요. 좋아요. 재은님, 파주 운정은 아직 안 오는데 많은 지역이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나 봐요. 개인적으로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순꿀님, 네팔에서 홍수 피해로 큰 심려를 겪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두산 직원분들께 주님의 보살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신청하신 곡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조금 전 청취자 사연 가운데 일부러 버스 환승을 하지 않고 우산을 쓰고 걷는다는 분의 얘기를 듣고 순복음 현님께서도 나는 가끔은 비를 맞고요. 그걸 즐기는 때가 있어요 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생각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말했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 눈밭을 뒹굴어라, 빗속을 달리고 달밤에 춤을 추어라, 맨발로 잔디를 밟아라. 남이 볼 땐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밤에 춤추고 우산 없이 빗속을 달린다. 자연의 감각을 온몸 충만히 누리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달도 고생하셨어요. 건강하게 새 달 맞이하시기 바래요. 전주만 들어도 아시겠죠? 3665님 신청하신 앤 머레이 You Need It Me 1부 닫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넘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박성태의 뉴스 쇼.
1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총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었는데요. 관심을 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고요. 이어서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평가까지 차례로 들어봅니다. 네, 월요일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 실종자 장모 씨의 사인을 두고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결국 경찰이 재현 실험까지 실시했는데요. 사인을 둘러싼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손수호 변호사와 하나씩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0: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1: 네, 청와대 2기 개각.
0: 네,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전관 6명을 교체하는 2기 개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몇 면을 한번 정리해보죠.
1: 장관 6명에 청와대 인사 4명, 이렇게 10명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나눠서 볼까 해요. 우선 개혁 과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향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입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예. 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정치권에서 원래 이제 후임 장관으로 박균태,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됐었는데
0: 함언평행 그랬었죠.
1: 네, 맞습니다. 예상밖에 이제 김승원 의원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제 오전에 김승원 의원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 교체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인사 발표가 났어요.
0: 예.
1: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것보다 이 인사와 관련한 소감을 물어보는 일이 있었고요. 이번 법무부 장관 역할은 그러니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하고 또 이제 중수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 후속 입법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이제 일을 맡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주목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소 취소가 이뤄질 것이냐 이제 이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 예.
1: 김 의원의 경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은 결국 이거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의 경우는 이제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 후임에 육군 대장 출신 강신철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는데 지금 사관학교 통합 앞두고 군 내부 반발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을 잘 아는 인사를 내세워서 요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례로는 이제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좀 이제 실행력을 좀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 예.
1: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사를 이제 택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경제부총리에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재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승진 발탁했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와 부동산을 둘러싼 이제 민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두 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보다는 조직을 잘 아는 인사를 데려와서 빨리 이제 현장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0: 예, 그러니까 관련 국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1: 맞습니다.
0: 추진력은 높이겠다.
1: 네,
0: 이런 거군요.
1: 딱 그겁니다. 예.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민주당 재선 이소영 의원이 발탁됐는데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산자중기위 경험이 있고 또 금투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이제 경제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래서
0: 예.
1: 당 안팎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이 다 좋아요. 이소영 의원 정도면 전문성도 있고 또 젊고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정책형 정치인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 번째 특징으로 잡을 거는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기본소득당 등 이제 정치적으로는 범여권에 속하는 야당 의원들을 기용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는데
0: 예.
1: 성평등가족 장관 후보자에는 1990년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제 낙점이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 AI 미래 기획 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발탁했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정부가 이제 중도 보수층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왼쪽을 좀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 왜 이번에 대통령 그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고려된 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브리핑 자리에서도 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이번 인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그것은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
1: 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설명 들어보면 왼쪽에 뭐 끌어안기 이런 것보단 오로지 실력을 보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데 지금 이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정치권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거 성별 갈등 불러일으킬 인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나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역행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0: 예.
1: 또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직한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원래는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놨었기 때문에 그 관례와 좀 반한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 이제 공항 귀빈실 이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지금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짚으면은 초대 AI 수석 지냈던 하정우 전 수석은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또 신설되는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한 정책실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0: 하정우 전 수석이 다시 돌아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관련 내용 네 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나평론가님 총평을 해주신다면?
3: 총평을 불을 끄기 위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고 여러모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지지율의 어떤 반등을 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인사로 과연 지지율의 반등이 일어날까 이런 건 조금 저는 그렇게까지 할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요거는 좀 의문이 있는데. 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0: 예.
3: 불이 어디서 났냐면은 중도에서도 났지만 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이 번지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게 어떤 것이든 중도적인 어떤 중도 실용주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든
0: 예.
3: 아니면은 앞으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든 일단은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 지지층 내에 그래서 그동안에 좀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처방이 들어간 건데 가령 이제 젊은 여성의 표심이 사실 일부 떠났다 이런 진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일부 보이는 것이고
0: 이제 용혜인 의원이고요.
3: 저 용혜인 의원도 그렇고 뭐 이소영 의원도 네. 뭐 40대에 예. 들어서긴 했지만은 아직 40대는 젊죠.
0: 예.
3: 네. 저도
0: 85년생이죠. 예.
3: 네. 저도 40대지만은 네.
0: 아 그래요? 예.
3: 그렇지만은 네. 그래서
4: 이제 아직 젊으셨어요.
3: 예. 그렇습니까?
0: 예. 예.
3: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0: 아니,
3: 가지고
0: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를
3: 그렇죠.
0: 예, 계속해 주세요.
3: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사관학교 통합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0: 예.
3: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이 지금 들어간 것 같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왜 정책실장 안 바꿨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담당 이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이제 바꾼다.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0: 예.
3: 일단 불을 끄고 보는 그러한 인사라고 봅니다.
0: 그런 인사라고 본다. 총평을 또 박원석 의원님도 저희가 각 개별적으로는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총평을 해주신다면
5: 조금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예.
5: 이게 확실한 쇄신과 변화 이런 인사는 이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안정적인 관리와 어쨌든 뭐 실행력, 집행력 뭐 이거를 강화하겠다 이런 인사로 보이는데. 또 여성 그 성평등부나 아니면 이제 중기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나름 파격을 줬습니다.
0: 예.
5: 종합해 보면 약간 좀 어정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운 대목들은 저는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책임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 측면에서 책임의 측면에서는 조금 끊어줘야 될 대목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0: 예를 들면
5: 특히 경제부처에서 예. 단일 종목 ETF 정책 실패 뼈아프거든요.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 아무도 이번에 인사 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 인사에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사성 장군 출신의 또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육사
0: 예.
5: 출신 그 이제 국방 전문가로 돌아갔는데 그것도 좀 가볍지 않아요. 어쨌든 문민장관이라는 컨셉을 처음에 잡았다가 1년 조금 넘게 지나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군심이 지금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다독이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0: 예. 그러니까
5: 군을 잘 알아서 군심을 다독이면서 개혁을 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군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개혁의 동력이 실추될 수도 있어서 굉장한 실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력권을 좀 챙기겠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말했던 왼쪽을 챙기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글쎄 적절한 인사인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특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득도 있지만 실도
0: 예.
5: 있어요. 2030 여성을 고려한 그 인사 배치로 보이는데 2030 여성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것 못지않게 2030 남성으로부터의 민심 위반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데다가 글쎄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그 위성정당에 올라타는 플랫폼 이상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이념과 지향을 갖고 있는데도 불분명해서 이건 연정은 아니잖아요.
0: 예.
5: 유사연정인데 그런 차원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 신당 인사는 양면성이

0: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통합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적인 선발, 선별적인 흡수 그것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1: 이혜민 의원이 이제 미래 AI 수석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윤석 전 대변인님.

0: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분이 한정돼 있을 것이니
1: 예.
0: 이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뭔가 문책이 있다면 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그분은 놔두고 다른 분을 인사조치했다는 것은 나 그냥 이 기조대로 갈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으니 뭐 수장인 경제부총리 바꾸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한 인사가 아닐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030 여성들을 예를 들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 용혜은 의원을 발탁했다든지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연령대와 성별 때문에 그 영역을 대표하고 그분을 등용한다고 해서 그 영역대에 있는 분들이 열광을 하거나 지지를 보는데 이런 등식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1: 예.
0: 2030 여성들의 대표가 예를 들어 용혜인 의원이냐라는 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다면은 굉장히 실패한 인사다.
1: 예.
0: 딱 하나 강우식 비서실장이 방금 전에 뭐 실력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표정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보니 실력 중심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실력을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답변은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중심적으로
1: 예.
0: 얘기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1: 쭉 사실 얘기를 해줬었는데 조금 더 그러면 한 분씩 들어가 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선 의원이죠. 법사위 간사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은 공소취소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공소취소 그 조항을 품고 있는 조작기소특검법
1: 예.
2: 얼마 전에 그 여당 법사위원 10명한테 물었는데 박균택 의원 빼고는 이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1: 예.
2: 이게 지방선거 전에 일사천리로 추진하려고 하다 제동이 딱 걸렸잖아요.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지금이라고 다르겠어요.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설령 장관이 된다 한들 그걸 그렇게 뭐 장관이 주도해서 추진할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뭐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검찰개혁 지금 후속 입법 과제들이 많아요.
1: 예.
2: 그 연속성을 누군가 담보해야 되는데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이걸 이제 그 국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선발한 의미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검찰개혁에 의해서 사법개혁 얘기를 합니다. 사법개혁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보다 더 뭐랄까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1: 예, 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네, 되는.
2: 그리고 법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태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분들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원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1: 예.
2: 사법개혁의 적임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또 애매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 의미가 오히려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김민하 평론가님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뭐 공소취소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는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들 태도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바뀌었겠습니까? 지지율 하락하고 지금 이제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공소취소를 나중에 할 수 있는 어떤 뭐 근거를 찾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때 이렇게 다들 공소취소를 말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추진하기는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1: 예.
3: 그러니까는 이게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특검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관련 사안이 뭐 이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확실히 조작 기소다 이러면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1: 예.
3: 그건 별개의 문제로 놓고 보면은 그런 거고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검찰 미래위원회라고 그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 기구가 있어요.
1: 예.
3: 이 기구에서는 계속해서 뉴스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부분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사람 쓰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예.
3: 일단 민주당 지지층의 불을 끄는 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신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통령 특성상 인사의 특성상 교수 출신이라든가 뭐 예. 대하의 어떤 뭐 이 숨은 고수라든가 이런 분들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 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법무부 예. 장관 같은 경우에 판검사를 뭐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

0: 과거에 판사 출신이었던 현역 의원 이렇게 좁혀보면 별로 안 남아요.
1: 검사 출신을 시키다 보면 검찰계 후속 작업이 저분이 검사 출신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어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거죠.
0: 그 이전에 벌써 이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어서 이게 검찰 개혁이 잘 안 된다. 예. 이런 주장이 이게 사실은 저는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주장도 막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인사의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각적인 비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 중에 두 명은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것 같지 않다는데 의혹을 제기한 윤희석 대변인께 한 번 더 바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아니 강행하고 안 하고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제 말씀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을 잠재우는 인사가 아닌 계속 유지되는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불 끊는 인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 우려를 불식시키는 인사가 나오는 게 순리일 텐데 김승원 의원이야? 라면 더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을 한 거지 얘기를 예. 한 거지 공소취소 안 할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그래서요 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3: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민주당 의원들 전화를 돌려봤는데 김승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제 부여받은 미션을 묵묵히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1: 묵묵히 밀어붙이는.
3: 네, 근데 네. 제가 예전에 법무부 관계자한테 들었었는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완수한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은 아마 공소취소 그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그게 아마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서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공소취소를 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법사위 의원들 그 좀 부정적인 답변이 예. 늘어났다고 했고 올해 지나서 내년 되면은 이제 총선 가까워지고 하면은 의원들의 동력을 받기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남은 시간이 있다 해도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4: 예. 이게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되잖아요. 예. 하나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경로가 있는데 그거 어려워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 입법 못합니다.
1: 예.
4: 지금 정치적 환경에서. 두 번째 경로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검찰 미래위원회가 이거는 조작기소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예. 후자의 경로나 후자의 가능성은 아직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게 이건 판단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명이 돼야 돼, 입증이 돼야 됩니다.
1: 예.
4: 그건 결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그거 없이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일종의 공소 취소이기 때문에 역풍이 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 하세요.
2: 하고 있어요.
4: 문제 제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다음 눈에 띄는 인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0: 일단 뭐 이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를 논하기 앞서서 이제 현직인 원민경 장관의 경우에 예. 기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여성 유권자들 그리고 여성계로부터 기대가 상당히 있었어요.
1: 예.
0: 민변에서 이제 여성 관련한 그러한 이 여성 쟁점 관련한 그러한 이제 활동을 많이 펼치면서 상당히 이제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성과가
1: 예.
0: 여성 유권자들이나 또 여성계가 만족할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민경 장관이 세간에선 좋다고 했는데 그 일을 시켰을 때 잘하는 거하고는 이제 별개인 거잖아요.
1: 예.
0: 박성태 앵커가 기자로서 훌륭한데
1: 예.
0: 진행을 시켰을 때 잘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죠. 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전 회사에서도 진행 많이 했어요.
0: 그렇다는데 네. 라디오니까 또 이거는. 네. 물론이죠. 네.
1: 비디오 안 나오면 더 강점이 있습니다.
4: 얘기가 약간 뼈가 있는데.
0: 네. 그래서 늘 감탄하고 있는데 네.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민경 장관은 어쨌든 이제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용혜인 의원은 이제 현직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면서 그 추진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예를 들면 여성 관련한 단체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1: 예.
0: 당사자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족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앞서 좀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남성 유권자들 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뭐 보수 진영으로 많이 조직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분들이 본래부터 뭐 보수적이다 이게 아니고 최근 예. 상황 속에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여기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좀 불이 붙겠죠. 그리고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1: 예.
0: 아주 부적절 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좋은

0: 처리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이제 이 여성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측면이 있겠지만
1: 예.
0: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1: 일단 일적인 걸 평가한다면 윤희석 전 대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두 번에서 지금 6년을 의정활동 했잖아요. 그 연배에 비해서는 추진력이라고 말씀하신 그 강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1: 예.
2: 저도 뭐 토론을 해봤고 굉장히 세더라고요. 뭐 그런 돌파력은 있다고 보는데 돌파해서 골을 넣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우식 비서실장이 실력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2: 그럼 이분이 여성, 가족, 성평등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실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증명해야 될 겁니다.
1: 예.
2: 그런데 뭐 좋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하는 건데 이분 논란이 많잖아요. 일단 비례를 그런 식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아주 기괴한 방법을 통해서 연내 두 번을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지금 뭐 야당 뭐 의원을 등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야당입니까? 같은 당 했다고 봐야 되죠.
1: 예.
2: 그러고 이제 이렇게 두 번을 한 건데 그 과정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또 중간에 뭐 공항 의전 이런 거 그럼 이분이 과연 의식 속에 성평등 가족부를 이끌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의식을 갖고 있냐는 것까지도 의심이 된다.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 일단 비례를 두 번 했고 독특한 이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3: 이게 관례에 벗어나는 일이죠. 비례대표라는 게 직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에 발탁이 되면 다른 직능 대표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1: 예.
3: 사퇴하는 게 기존의 관례인데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다음 비례 그 순번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뭐 그걸 고려하는 것 같은데
1: 예.
3: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요.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는 제일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임승차자 이미지인 것 같아요. 비례를 그것도 위성정당으로 두 번.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본인이 속해 있는 당으로 나가서 득표한 게 아니지 않느냐.
1: 예.
3: 두 번 다 다른 이름으로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두 번 했다는 게 2030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그 무임승차를 가장 싫어하는 그거는 저는 남녀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물론 행정능력이나 전문성이 압도적이면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성평등부가 성평등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업무도 있고 청소년 업무도 있고 뭐 고용 관련된 업무도 있는데 그런 것에 행정능력과 전문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거는 좀 증명해야 될
1: 예.
3: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사회에 이제 젠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 입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갖고 있는 젠더 이미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얻는 득보다 아까 그 부정 그 무임승차자 이미지에다가 또 젠더 갈등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 그 생각을 갖고 있는 2030 남성들
1: 예.
3: 여기서는 굉장한 이반이 일어날 수 있어서 득실이라는 걸 봤을 때 민주당 안팎에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1: 예.
3: 뭐 그 이른바 뉴 이재명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 거기에 속하는 패널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면 여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호적일까 싶고 청문회가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별로 안 뜨겁거든요. 그런데
1: 예.
3: 이번에는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1: 비례대표 사태 문제는 이제 과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더불어시민연합 죄송합니다. 더불어시민연합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게 되면 그때 후순위가 돼서 기본소득당이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퇴를 못한다는 게 기본소득당의 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당의 속내가 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4: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정의당 쪽에서 이제 용혜인 의원을 비판하는 점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1: 예.
4: 특히 어제 장혜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감기가 무량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라 점점점 이렇게 하고 정의당에서도 이제 공식 입장을 냈어요. 반대하는 입장을.
1: 예.
4: 근데 용혜인 그러니까 그 2030 여성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가 보안 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이 그 여성 장관이 됐을 때 그 얼마나 반등한 효과가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 용해인 의원은 이제 보안사건 폐지를 적극 환영했던 맞습니다. 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4: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 두 번 하고 이제 장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여론은 그럼 이거 30대라고 하지 뭐 오히려 기득권을 더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이 청문회에서는 좀 어떻게 다룰지.
3: 정의당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한마디만 거들면 이런 겁니다.
1: 전 정의당 의원.
3: 그러니까 여성을 배제한 남성 중심의 인사에 대해서 느끼는 모멸감보다 여성 대표성이나 여성성이 없는 여성을 여성 대표랍시고 임명하는 것에 대한 모멸감이 훨씬 큰 거예요.
1: 예.
3: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1: 당시 이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연합에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의 입장이 그것과 배치됐다라는 게 반영됐다는 말씀인 거죠.
3: 예. 뭐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저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문제인가라는 의아한 그런 평가들이 있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듣고 그다음에는 김용범 실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네, 야당의 공격은 이번 인사에서 정작 언급되지 않은 분 이분이 왜 언급 안 됐냐 즉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많이 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0: 일단 뭐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 사태의 어떤 진원지 아니냐 이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결국 정책 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평론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은 총대를 맨 것이지 뭐 김용범 실장이 이걸 합시다 해서 이제 된 거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들이 뭐 김용범 실장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이제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김용범 실장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이 그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 출신이 갖춰야 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얘기하는 일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는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세부 디테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료 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에 나름대로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료들이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이상 잘 안 가거든요. 이 이상 이제 발을 내딛질 않는데 김용범 실장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라 하면은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관료 출신인데 이게 정무적 감각까지 있다. 그래서 흔히 정치인 출신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른 맥락에 있는 사람을 쓰면은 관료적인 측면의 능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고 관료를 쓰면은 정무 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판단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갖춘 인사가 드물다. 이 판단을 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정무감각과 일머리를 갖춘 드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0: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다만 정무감각 관련해서는 운영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문제 때문에 아마 할 말이 있으시겠죠. 좀.
1: 네. 윤석 대변인님.
2: 이거 맞는 말씀 하셨어요. 뭐 일을 잘 하실 수는 있겠죠. 관료로서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가신 분이니까 차관까지 가셨고 그럼 당연히 이제 유능하다. 그 관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책실장으로서 이렇게 도드라진 분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정무감각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을 탈만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
1: 예.
2: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많이 연출했잖아요. 어떻게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발언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올린 SNS 글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정무감각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 예.
2: 그러면 국민들이 정책실장 이름을 알아요. 비서실장 이름보다 정책실장 이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왜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안 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1: 예.
2: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자유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새롭게 경제부총리로 71년생을 놨다 이런 게 파격인사다 이렇게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용범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권의 부담이죠.
1: 예.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0: 키웠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 손실을 봤는데 이걸 주도한 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다른 건 또 만약 잘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이게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예. 단일 종목 ETF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번 인사에서 묻지 않은 게 김용범 실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핵심은 그게 금융위원장이든 금감원장이든 뭐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든 누구에게도 예.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김용범 실장이 좀 도드라져 보였던 거죠. 그 관련돼서 어쨌든 굉장히 야심찬 정부의 계획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각별한 신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의 포인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좀 장기적인 미래 기획이나 정책 조정 전통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0: 예.
1: 집행에도 김영범 실장의 얼굴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에 교체됐는데 경제부총리가 구윤철이었는지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통상협상이나 이런데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면은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외경제에 그렇게 집중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이 집행 전반에도 크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이제 뭐 고시기수나 아니면 뭐 경제관료로서의 역할이나 이번에 장관 되신 분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0: 예.
1: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명색이 부총리인데 결국 그 청와대가 경제정책 전체를 다 좌우하는 이런 그림이 돼서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부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집행력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데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문제겠죠. 그거는 비단 이제 부총리를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0: 예.
1: 약간은 좀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얘기를 쭉 해봤고요. 이제는 다시. 법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네,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
0: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안 된 채로
2: 네.
0: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했었는데 청와대가 이분 안 된다.
2: 네, 맞습니다.
0: 국회 임명동의안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재청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2: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에 그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이제 서면으로 재청을 했는데
0: 예.
2: 청와대가 이제 열흘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고민 끝에 지난 금요일에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3: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2: 네, 그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은 그러니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이고 함께
0: 예.
2: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됐던 인물이라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청와대는 이번에 이제 실질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받아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법원의 다양성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손 후보자 제청이 이제 성별이나 지역 등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0: 예.
2: 이걸 두고는 결국 이제 그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누구를 이제 어떤 절차로 다시 제청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가 이제 손봉기 후보자 포함해서 4명인데 청와대는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서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이제 신속하게 다시 제청하라고 했거든요.
0: 예.
2: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2: 아직 뭐 최종 입장 내놓진 않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0: 예.
2: 지금 근데 조 대법원장 선택도 좀 간단하지 않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존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대법관 공석을 가장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이제 후보 추천 절차를 아예 처음

0: 다시 이제 밟는 과정이 있는데 현행 조직 그 법원 조직법에는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 해산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추천위를 꾸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1: 예.
0: 실제로 2012년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을 때 그때 이제 추천위 새로 구성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게 이제 현행 법과 절차에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관련돼서 이제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우리 뜻이 맞다 이렇게 볼 것도 같습니다. 자, 김인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2: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1: 예.
2: 물론 이것도 뭐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각각의 권한이 이제 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과 그다음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그것을 반려하거나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1: 예.
2: 협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 재청 요구하고 나서 그 다음인데 지금 청와대가 이 직접적으로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을 이 추천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행 법이나 또는 그동안 언제 관행이 비춰봤을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1: 예.
2: 왜냐하면 지금 법에도 대법관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에서 추천한 3명이 이제 4명이 유효한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바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되는 거냐도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멍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법원장이 어떤 권한을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 대법원 추천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추천위라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냥 추천해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도의 역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에도 동원했던 어떤 방법인데 당장의 어떤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양보해서 협의를 하되 추후에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참여정부
1: 예.
2: 때 모델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이제 좀 뭐랄까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이제 청와대가 이제 찍어가지고 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반발과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윤 대변인님.
3: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청와대 입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재청되지 않았고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했을 건데 지금 이 방식은 너무 거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재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완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뭐 뒷받침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저는 기억을
1: 예.
3: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병렬적으로 존치되어야 할 세 가지 재청권, 동의권 그리고 임명권 이것의 우열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라서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1: 예.
3: 그럼 일이 잘 되겠느냐. 4명 추천되는데 한 분이 지금 거부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3분 중에 한 명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1: 예.
3: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김민기 판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한 인사를 재청해달라라고 할 거면 훨씬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돌이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4: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전 조일의 대법원장이 5개월이나 대법관 이제 공석이 있은 이후에
1: 예.
4: 일방적으로 서면 재청을 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 그 조문상으로는 임명권과 예,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병렬돼 있기 때문에 어느 권한이 실질적이고 어느 권한이 위에 있다 이게 다 실질적 권한이고
1: 예.
4: 서로 이제 대등한 권한이에요. 때문에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원만하게 협의해라.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헌법이 예정한 질서입니다.
1: 예.
4: 그 헌법이 예정한 질서를 담보했던 게 그간의 충실한 협의였고 마지막에 이제 대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깼냐? 조일의 대법원장이 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출구를 어떻게 찾을 건가?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참여정부 시절에 모델을 얘기했는데. 역시 저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걸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기추천된 4명 중에 1명을
1: 예.
4: 선임해달라, 재청해달라라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례로 보면 이게 이제 그 무산이 되면 다시 그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후보자를 선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공백이

0: 길어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이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사안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번 주에 그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좀 긴밀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법관 공석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어쨌든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 공백을 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예, 일단 협의하라. 각자의 권한이 있고 그거를 잘 협의하라는 헌법 정신인데 문제는 일단 협의가 잘 안 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캐릭터를 보건대 자기 뜻을 쉽게 굽힐 것 같진 않은 분위기라는 거. 그럼 이제 절차인데 절차가 좀 애매합니다.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의 말대로 이미 후보자 추천된 분들이 있으니 그중에 한 명 그분은 내가 제청한 분을 임명동의안 넘기지 않겠어. 손봉기 후보자에 됐었고 그럼 나머지 세 명 중에 고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느냐. 이건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인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적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1: 예.
2: 현행법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게 아마도 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장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 예.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법을 벗어나 가지고 권한 행사하면은 그건 최대의 어떤 논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가면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 아마 법을 바꾸자고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0: 나왔죠.
2: 법을 바꾸면은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법을 바꾸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로 일단 밀어놓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1: 예.
2: 그러면 여기서 딱 걸리는 포인트가 청와대가 이제 김민기 판사에 대한 선호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2: 그렇게 가는 것을 일단은 여당도 그렇고 이 내부의 어떤 참모들도 그렇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요거를 해결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사실 여당이 불만 갖고 있는 문제는 대법관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1: 예.
2: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판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사법부 전반에 대한 전선으로 넓히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 대법원이나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사법부 독립에 어떤 그 절대적인 이슈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형식적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도 실질적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 권한이에요. 그런데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 방식에 그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5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해서 이 상황에서 또 힘겨루기 하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서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되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뭐 결론을 내든가 해야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 지적한 대로 대통령이나 청와대 특정인을 꼭 대법관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천된 후보들 중에 여성 후보가 김민기 판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 예.
0: 다른 판사가 있고 그분은 네 번이나 추천이 됐던 분이기도 해요.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지 꼭 이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오히려 거꾸로 재청권을 무력화시키는 재청권도 실질적 권한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긴 한데 결국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러면 두 분의 제안은 두 분이 만약 비서실장이다 그러면은 아니 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김민기 후보자는 일단 좀 빼고 나머지 처음에 네 명의 추천했어요.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분을 대법원장이 재청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군요.
0: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방향에서 협의를 해야죠.
1: 협의를 한다. 윤석 대변인님.
3: 굳이 할 거면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후보 추천을 다시 만드는 것도 네 분 추천하신 분 중에 뭐 한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 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가 있잖아요. 추천된 분이 있는데 재재청한다고 제도에도 없는 재재청 때문에 다시 인사회를 열어서 다시 예를 들어 네 명을 추천을 한다. 물론 그 나머지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0: 있긴 하겠지만 그 지위가 이 사람 피추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다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분 중에 한 분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니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을 제청하는 게 가장 부드럽긴 하겠죠.
1: 예.
0: 그렇다면 다양성 얘기하면 아까 네 번이나 추천됐던 그 후보자분 박 후보자 그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분도 또 이제 선관위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1: 예.
0: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펼칠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 지금 두 명이 남았는데 김민기 후보자를 제외하면 박순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 최근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윤선식 판사인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뺄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뭔가 다 딱 들어맞는 그건 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예. 그런 곤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2: 근데 이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뭐 한 번 그 검토됐던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임명된 그 윤성식 판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임명된 거죠.
0: 네네.
2: 예.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이슈가 생긴 건데 일단 네 분 다 결격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 후보자 자체의 결격은 없는 겁니다. 이건 결국 사법 행정을 대법원장이 조금 잘못 펼쳐서 저는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결자 해지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법원조직법의 원론대로 다시 추천위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됩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3: 네, 네팔 홍수 실종자 수색 난항.
1: 예, 네팔 홍수로 지금 수천 명이 실종 상황이고 사망자도 수백 명을 훌쩍 넘은 단계입니다. 한국인도 지금 9명이 실종 상황인데
3: 네.
1: 정부 신속 대응팀의 헬기까지 띄워서 수색했지만 난항이 있다고요?
3: 네, 이제 그 지금 신속 대응팀이 현재 급하대 수색에 나섰는데 지난 토요일에 이제 헬기를 두 차례 띄워서 이제 지역을 수색을 했는데 실종자 발견하지 못했고 원래 어제도 이제 헬기를 투입하려 했는데 그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1: 예.
3: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헬기를 확보하고도 지금 마음대로 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고 지역이 이제 험준한 산악진에인데다가 이제 홍수 도로 뭐 교량 이제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 접근이 쉽지가 않고요. 네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정부 이제 오늘부터 육로 수색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1: 예.
3: 현지 세르파 이제 섭외를 해서 실종 추정 지점 외에 또 예상 대피 경로, 하류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김민하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
4: 오늘 다룬 뉴스 중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죠.
1: 예.
4: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고 이 참사 자체가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한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재앙이 닥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다소 약했던 그러한 국가라든가
1: 예.
4: 그리고 다소 약자인 상황이었던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1: 예.
4: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팔 총리가 얘기했나요?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탄소 배출은 지금 네팔의 부대, 네팔이 만든 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0.02%인데 그 재앙은 네팔이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
2: 불평등한 거죠.
1: 예.
2: 사실 네팔은 기후변화 만드는데 책임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고
1: 예.
2: 관광이 주된 국가적인 그 수입이고 경쟁력인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히말라야 무서워서 이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응이 공조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무엇보다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1: 예.
2: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벌써 800명 넘었는데 어디까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이게 좀 그 전 세계가 좀 유엔을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지금 우리나라 실종도 현재 이제 수력발전소 건설 인력 9명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석 대변인님.
0: 기후변화가 있다는 실체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1: 예.
0: 기후변화는 뭐 사기다. 뭐 얘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네팔

0: 또는 이제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라의 존립 또 위험해지는 뭐 태평양 연안의 뭐 도서 국가 이런 데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1: 예.
0: 힘센 나라들은 별 관계 없으니까 이제 빠졌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커졌으니까요. 국제적인 어떤 이러한 연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탄소는 큰 나라들이 다 배출해놓고 그 피해는 가장 작은 나라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예, 저희 2부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수호의 몽타주 코너에서는 장모 씨 의혹 보겠습니다.
2: CBS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0: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개각을 단행했죠. 법무부 장관부터 성평등 가족부 장관 등 모두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는데요. 어제 개각에 대한 의미부터 여전히 논란인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 조금 뒤에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주 실종자 장모 씨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모 씨의 죽음에 대한 타살 가능성부터 사인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B&Co. 터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2: 예,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성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어제 개각의 의미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2: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의 개각을

0: 단행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1: 1기 이제 내각을 마무리하고 2기 내각에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을 또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그 전환 시점에 이제 적절한 시점 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다. 특히 저는 인재풀을 좀 폭넓게 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0: 예.
1: 젊은 인사들을 중용해서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준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예. 맨 처음에 전환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에는 이영일 재경부 1차관을, 또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승진, 지명되면서 발탁됐죠.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유임이 되면서 이겼던 기조를 바꾸려는 의도를 보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환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전환이라는 표현은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또 내각의 구성도 필요하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지금 앵커께서는 그러면 이제 경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조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맞습니까? 예.
0: 예, 맞습니다.
1: 그런 측면은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경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급도 그렇고 세제 문제도 민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입법에 있어서는 이제 당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관료 출신들이 관리하고
0: 예.
1: 또 당과 민주당 국회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정이 원만하게 갈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0: 예. 예를 들면 부동산 공급 문제랄지 세제 문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특히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는 기조는 그대로 가고 다만 디테일에서 좀더 손볼 건 손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1: 그거는 제가 이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고위 당정에서는 민당에서는 충분하게
0: 예.
1: 민심을 수렴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0: 예.
1: 강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당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과 최종적 결정은 당의 결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을
0: 예.
1: 입법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책은 최종적으로 당이 입법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한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일단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용 의원은 감개무량하다, 폐지가 감개무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성단체 등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냐? 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또 과거에 비동의 관관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용 의원이 주장해 왔는데 이건 이제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젠더 갈등을 촉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1: 어제 그 개각 인사 지명한 이후에
0: 예.
1: 여러 이제 장관들에 대한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늘 모든 이제 개각 이후에 그 후보자들의 성향과 그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왔고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는 당연히 뭐 이제 검증 단계에 있다고 좀볼 수가 있는 건데
0: 예.
1: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뭐 제가 이제 용해인 의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그러면 성평등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0: 예.
1: 이분이 그동안에 의정 활동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요. 또 특히 워킹맘으로서 일뿐만 아니라,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현장에서.
0: 예.
1: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젊은 인사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폭넓게 인사를 쓴다는 측면에서 내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여러 고려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제가 오늘 뭐 용해인

0: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용혜인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1: 예.
0: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 연구에서도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드물게 비례대표를 두 번 용혜인 의원이 함으로써 요즘 2030들이 가장 꺼려하는 무임승차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의원에게 예를 들어 무임승차한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까지 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부분은요.
0: 그 이제 당의 그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총선 후보자를 2020년과 24년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정당 간의 제 연합 관계에 의해서 이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제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제 영당 많은 정당들이 추천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입장에 의해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됐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 정당의 각자의 역할과 기본 논조와 방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됐다라고 제3의 다른 정당에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으로 이제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0: 그걸 제가 정당의 입장에서 다시 그 정당을 그 어떻게 됐느냐 이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사실 제일 뜨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네네네.
1: 사실 의원님과 함께 공소취소 모임을 지난해 주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거 공소취소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0: 그 박영커께서도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요. 저도.
1: 예.
0: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 특히 정치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이 선봉장에 대해서 그 강압과 무도한 정치를 펼쳐졌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리고 그 당시 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 무리한 조작 기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한으로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기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요. 그 이전에 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조인이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의정활동으로 펼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건 정당한 국회 차원에서 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건 국회 차원에서 일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거는 이제 입법 과정이라든가 국회 의정 활동에서의 김승원 의원의 활동인 거고 그 당시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검찰의 무례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의 자발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발적 모임에 공동 대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그건 의원 활동에서 김승원 의원이 지금 후보자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했던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0: 아니 그거는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의정 활동에서 이것이 김승원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 활동이고 법무부 장관은 의정 활동을 뛰어넘는 행정의 영역까지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검증된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 활동하면서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이 주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가서는 아무래도 검찰에 대해서도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걸 할 수 있다. 이 우려는 과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0: 아니 그거는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건데 이 법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 검찰에 무리한 조작 기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반 행정의 영역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비한 법적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것을 잘할 수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원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법조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면서 법사위에서 김성원 의원이

0: 사장 입장도 예. 다를 수가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요. 예. 공소취소 관련돼서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의 원래 안엔 들어가 있었잖아요.
1: 네,
0: 특검이
1: 네.
0: 공소취소를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안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얼마 전 중앙일보가 민주당 법사위 의원 10명에게 이 조작기소 특검법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박균택 의원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뭐 상황을 봐야 된다 또는 부정적이다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정기국회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습니까?
1: 그거는 지금 아직 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라든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논의 예. 테이블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개별적인 의원들이 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시기와 어떤 방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0: 예, 예.
1: 당연히 법사위원들은 뭐 취재가 들어오면 그 특히 법안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쟁점 법안이니까 의원들이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예.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0: 예.
1: 관심 있게 더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습니다.
0: 사실 지금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님이 지난해부터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었고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게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지도부에서는 또 다른 입장도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꼭 이게 아주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거나 논의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네, 그렇죠.
0: 예.
1: 그때 이제 방송에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 의견을 예.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 당시에도 뭐 어떤 뭐 이 내용 조작시도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이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고 더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는 지도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재청했었고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이 이제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청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거는
0: 예.
1: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0: 예.
1: 결국은 국민이 선출해서 권한이 위임된 분만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니겠어요?
0: 예.
1: 그래서 대법원장에게는 재청권을 준 거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권에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입법부에게는 동의권을 준 거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는 최종 임명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임명권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고 그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냐면 쪽지재청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신종 기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를요. 쪽지재청으로.
0: 예.
1: 그건 이미 절차적 하자성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 임명권자는 헌법의 가치를 유지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재재청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0: 예. 예. 각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 그러니까 임명권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거기에 맞춰서 재청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그동안에
0: 예.
1: 이 논의를 떠나서 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그동안에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겠습니까?
0: 예.
1: 그것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 전에 대법원장은 이 재청권을 그러면 그냥 자신의 임명권의 권한 행사로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서로 협의와 존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절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0: 예.
1: 저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에 있어서의 대법원장과는 다른 정치적 행위로 지금 접근한 거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사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0: 시절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약간 정반대 입장이 나와서 당시에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싶은 후보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사람들 재청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좀 상황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 왜 그러면 법률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0: 예.
1: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존중을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을 서로 상호 존중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그래도 그 이전의 대법원장들도 자신의 재청권에 대한 행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임명권에 대한 존중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
0: 예.
1: 재청권은 결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명권을 원활하고 좀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권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임명권에 재청권이 종속된다는 말씀이시군요.
1: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왜 재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회 동의권을 줬겠습니까? 최종 예. 임명권을 왜 줬겠습니까? 그것은 국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 인해서 국정을 안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것을 접근해야 되지
0: 예.
1: 독립기관인 대법원장만이 이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권력기관 간의 상호 타협할 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란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앵커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내 재청권을 무조건 행사하겠다. 이건 내 권한이다라고 하면은 헌법기관 간에 그럼 대립만 있는 것이지 조율과 조정 단계라고 하는 것이 부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0: 예.
1: 그 조율과 조정 단계를 두는 것이 바로 협의고 존중인 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0: 예.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또 일부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에 따라 그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 무게를 주면 재청권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권력기관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 저는 이 재청권은 그러면 임명권의 행사로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질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0: 예.
1: 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0: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재재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설명하면은
0: 예.
1: 그러면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0: 예.
1: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민에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출처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입법부가 견제함으로써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0: 예.
1: 언론에서 국민이 궁금한 점을 물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7개월 동안 그동안에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쪽지 재청을 했는지
0: 예.
1: 그러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건지 국민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 예.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독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그 물음에 대해서 국회의 물음에 대해서 답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피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권한 행사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예.
1: 권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0: 예,
1: 물음에
0: 알겠습니다.
1: 답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권한 행사만 하겠다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0: 예. 물론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이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그렇다고 해서 여론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법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1: 아니 자꾸 제가 그 네. 앵커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예. 이게 여론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역할 아니겠어요?
0: 예.
1: 그게 무슨 여론전입니까? 이게?
0: 지금 말씀하신 건 국회에 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 당연하죠.
0: 법사위에.
1: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책임

0: 의무이자 의무입니다.
1: 예.
0: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도.
1: 예. 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합니까? 소추. 뭐,
0: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예.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 그 권력기관을 행사 권력을 행사하려면은
1: 예.
0: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날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설명을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권력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먼저 설명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예.
1: 다른 것도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이게 좀 길게 되면서 다른 걸 못 예.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박성준 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1: 예,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 씨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1: 예, 먼저 말씀드린 거는 유족 측의 요청이 최근 미디어에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피해자의 장모 씨로 통일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씨 사인에 대한 그러니까 왜 죽음에 이르게 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8: 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 의문이 여전하죠. 또 대중의 불신도 매우 큽니다. 애초에 경찰 공무원인 부경장이 실종자 가족을 속였고 또 전산을 예. 허위 처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장윤기 사건입니다.
1: 예.
8: 이것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경장의 행적과 이 장 씨의 사망을 연결시키는 그런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1: 예.
8: 또 이 상황이 좀 약간 좀 엉뚱하게 전개되기도 하는데요. 제주도가 죽음의 섬이다. 뭐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또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뭐 아무런 잘못 없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수많은 악플이 달리고 있거든요.
1: 예.
8: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1: 제가 사실 이런 일이 나오다 보면은 여러 이제 잘못된 사실로 따른 음모나 의혹들도 나오기 마련이고 또 그러면 사실 과잉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물론 제기할 수 있는 의심도 있는 거고요.
8: 그렇죠.
1: 하나하나씩 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 네.
1: 사인에 대해서
8: 네.
1: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 거죠?
8: 그렇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주머니에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 예.
8: 또 착용하고 있던 머리띠, 금팔찌, 반지, 슬리퍼도 그대로였거든요. 게다가 골절을 비롯한 특이 외상이 없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1: 예.
8: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장씨 사건 또 부경장 사건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0: 있는데 함께 그 전에 좀 먼저 밝힐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한 건데
1: 예예.
0: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 예예.
0: 그리고 폐지하는 거는 실수 아니냐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경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굳이 제가 경찰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1: 예.
0: 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 예, 네.
0: 사실 경찰을 지적하면 검찰 편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0: 경찰과 검찰이 뭐 양자택일 관계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1: 사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다 보면
0: 네.
1: 어떨 때는 어느 주장이 뭐 경찰에 더 우호적일 수가 있고
0: 네.
1: 또 어떨 때는 어느 주장이 검찰에 더 우호적일 수가 있고
0: 그럴 수 있죠.
1: 어쩔 때는 둘 다 비판적일 수가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이걸 이제 그 주장 하나하나로 네. 누구 편하냐 이렇게 보는 건 무리다는
0: 네.
1: 말씀이신 거죠?
0: 아무래도 정치 관심 많은 분들이 또 주로 또 보고 들으시니까 그렇게 예.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순수하게 사건만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1: 순수한 순수의 몽타주로
0: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경찰청 훈령 중에 변사 사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1: 예.
0: 이거 21조를 보면은요 범죄 관련성 확인 조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과 사망 경위를 수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1: 예.
0: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초기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 규정에 따라서도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이거 사인 밝혀내야 되고요. 만약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따져보면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모 씨가 집에서 나간 게 지난 5월 12일 밤이고
0: 네.
1: 경찰은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뒤에요. 13일 새벽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추정하고 있죠. 네, 정확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 사망 직후에 사체를 발견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그래도 상당히 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체의 그 직장
1: 예.
0: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온도계를 꽂아서 그리고 또 시반이 형성되면 그걸 관찰하거나
1: 예.
0: 또는 부검을 통해서 위장 내의 음식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또한 소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1: 예.
0: 그래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 심하게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1: 예.
0: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통화 기록을 비롯해서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그 시점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1: 통화는 사실 이루어지진 못했고 그러면 네. 기지국에서 뭐 이동이 없었다 또는 네. 신호가 끊겼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 이상으로 어떤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것도 가정인 거네요 사실은.
0: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최선의 추정을 했을 뿐이죠.
1: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고 장모 씨가 계속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디다 네. 두고 그냥 갔는지
0: 네.
1: 물론 뒤에는 이제 시신과 함께 발견되긴 했지만
0: 네.
1: 그런 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예, 현재 추정이다라는 거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사인입니다.
0: 네.
1: 목맴사로 했습니다. 일단
0: 그렇습니다.
1: 야자수 가지에 목을 맸다라는 거죠. 이건
0: 네.
1: 확실합니까?
0: 역시 추정인데요. 국과수 구두 소견은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회 발언은 목맴사로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1: 예.
0: 발언이었는데요. 역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제 자신의 목을 매서 체중으로 목을 압박해서 사망하게 하는 걸 의사, 이제 목맴사라고 하죠.
1: 예.
0: 이게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범죄에서 많이, 범죄 사건에서 이야기되는 액사. 액사는 손으로 목을 조르는 거고요.
1: 예.
0: 교사. 교사는 줄이나 끈 등으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이게 비교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장 씨는요, 앉아있는 자세로 발견됐다고 하죠.
1: 예.
0: 근데 이렇게 신체 일부가 땅이나 다른 물건들에 닿아 있는 경우를 이제 불완전 의사라고 합니다.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걸 이제 완전 의사라고 이제 부르는
1: 예.
0: 거랑 비교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사실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
0: 네.
1: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의사 목맴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땅에 닿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0: 네. 지금도 보통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 예.
0: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리고요
0: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땐 이상한데 내 상식으로는 안 그런데
1: 예.
0: 이거 공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관련 서적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바닥에 땅이 땅에 발이 닿아 있고 그리고 물건에 몸도 기대고 있는 이런 자세로 의사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1: 예.
0: 물론 사망한 후에 줄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나무가 휘면서 바닥에 닿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 예.
0: 애초에 공중에 뜬 적이 없는 형태의 불완전 이사도

0: 상당히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제 라이브 공연으로 소극장 공연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톱 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고 인기를 누렸던 또 여배우도 있었고
1: 예.
0: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역시 불완전 의사였습니다. 특히 법의학 문헌을 보면은요. 뭐 문고리, 뭐 샤워기 줄이 이용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 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이제 머리만 침대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매달아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1: 그게 보통 이제 몸매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방금 뭐 침대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사고사 비슷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끊어지라고 그 어떤 가장 절망 단계에서 그걸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도 같아요.
0: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완벽하게 자살로 확인된 건들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도구도 그렇고
1: 도구도 그렇고
0: 예, 그리고 또 유서도 그렇고 예. 당시에 외부인의 출입도 없었고
1: 예.
0: 이런 것들을 자살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뭐 국과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추정만 하잖아요. 저희가
1: 그러니까
0: 알 수는 없습니다.
1: 지금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0: 네.
1: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또 이제 한번 좀 잘 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자기 목 졸라서 죽는 자액사도 있고
1: 예.
0: 또 스스로 끈으로 자기 목 졸라서 죽는 자교사도 있거든요.
1: 예.
0: 하여튼 일반 상식으로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문헌으로 보고되고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건들이 많다. 이런
1: 예.
0: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맴사인데 끈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끈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비보도를 요구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수가 없어요. 다만 숙소에서 가져온 본인 소유 물품이다.
1: 예.
0: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숙소를 나갈 때 모습에는 끈이 잘 네. 보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0: 근데 그 끈을 항상 손에 길게 들고 화면에 포착되게 다닐 수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1: 예.
0: 네, 주머니에 충분히 들어가는 네, 그런 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이제 끈이 집에서 가져갔느냐라고 네. 하면은 스스로가 되는 건데 사실 또 누군가 그러면 어떤 끈을 가지고 했다.
0: 네.
1: 이게 너무 오래돼서
0: 네.
1: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0: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1: 예.
0: 지금 앵커의 지적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1: 예.
0: 다만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는 없지 않냐 싶습니다.
1: 현재로서는 없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다음은 이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위쪽 가지에 끈을 묶어서 목을 맨 상태다 온데 이게 야자나무 가지가 그만한 네. 게 되느냐라는 뭐 지적들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냐
1: 예.
0: 뭐 이런 거죠. 인근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실험을 했다. 또 이제 그 실험 자체를 또 자세히 밝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1: 예.
0: 아무튼 가지가 이 장 씨의 체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1: 예.
0: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직접 만져보니까 손으로 부서지던데? 그래서 나무 사이 공간이 너무 좁던데 깜깜한 밤인데 굳이 거기를 왜 갔어?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은 여전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예, 네 번째 의문은 이제 국과수 부검에서 확인된 설골 골절입니다. 사실 특이 골절이 없다가 경찰
0: 네.
1: 브리핑이었어요.
0: 그렇죠.
1: 나중에 좀 더 보니까 설골 골절이 있더라.
0: 네.
1: 이건 이제 경찰이 처음엔 밝히지 않고 특이 골절이 없다만 했는데
0: 네.
1: 설골 골절이 있으니까 뭐야 경찰 숨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었어요. 설골은 뭔가요?
0: 네, 설골이 목 앞쪽에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뼈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1: 예,
0: 있죠.
1: 유튜브 화면에
0: 네.
1: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저렇게 화면을 보면은 아 저기 저 부위에 있구나라는 걸 알
1: 예.
0: 수가 있겠죠. 이제 목불뼈라고도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경찰의 발언 있잖아요. 특이 골절이 없었다.
1: 예.
0: 저는 이거 처음 얘기를 듣고서. 아, 그러면 설골은 부러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왜냐하면 목맴사라고 한다면 설골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그 외에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골절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초 발언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1: 이건 뭐 오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경찰의 그 말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것 아니야?
0: 네.
1: 또 잘못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0: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청 지적을 받고 오해가 엄청 커졌어요.
1: 예.
0: 아니 골절 없다는데 골절이 있잖아. 그럼 숨긴 거 아니야? 그럼 타살인데 자살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좀 자초한 게 아니냐.
1: 예.
0: 다소 좀 이 특이 골절 없다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없었다. 이게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1: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아, 뭐 이 설골 골절은 목매사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 빼고 특이 골절을 얘기하나 보다.

0: 라고는 네.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얘기였으니까요.
1: 네, 아무튼 이 설골골절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예. 저도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넘어서 좀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0: 아, 예.
1: 예, 국내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2023년에 그 미국 법의학회에서 나온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게 메타 논문이에요.
0: 예.
1: 그래서 20개 정도의 이 설골골절 관련된
0: 사례 연구를
1: 예, 논문들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0: 예.
1: 근데 그 여기서 총 검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8,500여 건입니다. 의사 사례. 그런데 결론이래요. 아, 다 연구를 봤더니 이 설골 골절 빈도에 대한 결과가 다 좀 다양하다.
0: 예. 예,
1: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설골 골절과 관련된 특정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설골이 골절됐으니까 이거는 의사야. 목매달아 사망한 거야. 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0: 예.
1: 반대로 설골이 골절됐어? 이거 누가 목 조른 거네. 타살이네. 범죄네. 살인이네. 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0: 예.
1: 즉 설골 골절은 엄청 중요한 단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살과 타살 구분의 단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0: 예.
1: 심지어 국과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설골은 매우 얇은 뼈다. 이거 부패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0: 예.
1: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런 시신을 통한 단서 발견이 쉽지 않아 보여요.
0: 그리고 너무 또, 네. 오래됐기 때문이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 씨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예. 신상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자세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만 아는 거죠.
0: 예.
1: 결국은 남은 거는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인데 여기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지금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 왜냐하면 이 현재 유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사실상 유서의 유서 기능을 하는 문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또는 뭐 지인들과의 메시지.
1: 그렇습니다.
0: 또 네. 혼자 메모.
1: 그렇습니다.
0: 이런 거 말씀이시군요.
1: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또는 뭔가 그동안의 심리 상태, 당시의 심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들.
0: 예.
1: 또는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AI와 대화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예.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되는 거죠.
0: 예. 사실은 사람 몸은 몇 달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1: 네.
0: 휴대폰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포렌식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렇습니다. 물론 뭐 기종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0: 예.
1: 현재로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1: 네.
0: 시신이 딴 데 있다가 거기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이제 타살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1: 그렇습니다.
0: 이 어머님 말씀 어떤 근거나 뭐 이런 정황이 있습니까?
1: 사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 중요해서
0: 예.
1: 이제 방송사에 다른 방송사의 방송도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0: 예.
1: 그런데 사실 어떤 발언의 맥락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답변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좀 이유가 있어서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함 그리고 막연한 의구심,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안타까움, 뭐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훨씬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아마 또 납득이 경찰에서는 일단 자살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지만
1: 네.
0: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예, 일단 뭐 온라인에서는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1: 네.
0: 그냥 언급하기도 좀 그런 범죄의 네.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1: 뭐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장기 밀매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
0: 예.
1: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런 것까지 따져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국내에 장기 강제 적출 밀매 조직이나 또는
0: 예.
1: 뭐 인육 판매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1: 예, 뭐 막연한 그런 추측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그리고 만약 그렇게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해했다면 그 왜 시신을 다시 이 야자나무 숲에 가져다 놓습니까? 몰래 데려가서 그런 일을 할 정도라면 시신을 조용하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0: 예.
1: 왜 굳이 주요 장기가 없고 살점이 없는 그런 시신을 다른 사람들 발견할 수 있게 놔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사건 중에도요. 최근 8년 판결 중에도 뭐 시신을 뭐 아궁이에 넣거나 용광로에 던지거나 뭐 절단해서 묻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지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0: 예.
1: 그렇다면 범죄 조직이 그런 방법을 썼겠지 이렇게 시신을 다시 가져다 둔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0: 뭐 오전부터 사실 전화기는 좀 그런 네. 뉴스들인데 워낙 온라인에서 이런 의혹들이 많이

0: 제기했고, 물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그런 의혹들은 좀 과도하다, 개연성이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1: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부경장이 범인이다.
0: 예.
1: 그래서 야, 부경장이 살해하고 일부러 자기가 실종신고 덮어버린 건데 이걸 왜 모르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니, 경찰은 왜 부경장 조사를 안 하냐 그러잖아요. 부경장 지금 구속됐어요.
0: 예.
1: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돼서 인신을 구속할 정도라면 기타 다른 종류의 강제 수사는 이미 다한 겁니다. 계속
0: 예.
1: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부경장을 놔뒀다, 봐주고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0: 예. 교통사고나 사실 또 성범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골절이 발견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0: 예.
1: 그런 특이 골절이 되겠죠.
0: 예.
1: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치워서 죽일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발생했다면 차량도 파손됩니다.
0: 사실 교통사고를 숨기려고 했다면은 시신은 어쨌든, 숨기려고 한 거면 피해가 커야 되고,
1: 네.
0: 그러면 시신은 어떤 근적이 남아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1: 네.
0: 차에도 그렇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공업사를 조사하면 그런 것들 나오기 마련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성범죄 후에 이제 시신을 옮기고 자살로 위장했다, 뭐 이런 주장도
0: 예.
1: 나오는데, 그런데 시신이라는 게 사망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했냐, 이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부패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도 특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0: 예.
1: 뭐 손톱 아래에 저항을 하다가 범인의 DNA가 재발견되거나, 또는 구강이나 뭐 기타
0: 예.
1: 이제 신체 부위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 크거든요.
0: 예.
1: 따라서 성범죄 도중이나 직후에 살해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했을 거예요. 굳이 자살로 위장해서 전시해 놓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외국인이 많았다, 외국 노동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지문 등록 등이 안된 외국인의 범행이라면, 그렇다면 더더욱 굳이 이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0: 예.
1: 시간에 이제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지금 제 말씀은 쭉 개연성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개연성이 낮다라는 건데, 일단 저희는 이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손수혜 변호사님이 그 개연성의 높고 낮음을 말씀 주시는 거고, 또 낮은 사건도 근데 가끔 일어나긴
1: 아,
0: 해요.
1: 그럼요. 네, 가능성
0: 그래서
1: 있죠.
0: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다.
1: 네.
0: 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1: 네.
0: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1: 네.
0: 부분,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1: 사실 이게 저희가 경찰도 모르고 국가서도 모르는데 이게 뭐 타살이냐,
0: 예.
1: 뭐 자살이냐 저희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계속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자, 관련 문헌 등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대중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가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유족들이 이걸 바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0: 들어요. 상당히 지금
1: 들어요.
0: 조심스럽게
1: 네네.
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타살설을 강하게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대중의 열광은 또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인기도
0: 예.
1: 끌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
0: 네,
1: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0: 예.
1: 뭐냐면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 위원회 열어야 돼요.
0: 예.
1: 그래야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유족이 만약에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의 제기한다면 이거 열릴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 이게 유족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 경찰서장이 보기에 이거 좀 필요하겠는데? 라고 본다면 이거 위원회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 이거 타살함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못 밝혔는데요, 라고 한다면
0: 예.
1: 그거 그대로 발표하면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아니, 경찰이 경찰 수사해가지고 이거 덮어주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서부경찰서 입장에서도 유족이 반대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 않아도
0: 예.
1: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열어서 마무리할 것이고요.
0: 예.
1: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군.
0: 예.
1: 네. 그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결국은 내사가 종결됐고 그 후에 이제 유족 측이 이의 신청을 하고 친구를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했는데 그때 검사 역시 혐의점 없다라고 하고 사건이 끝났어요.
0: 예.
1: 이번 사건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경찰이 이거
0: 그렇죠.
1: 예, 자업자득이에요. 이거 경찰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0: 여러 미스테리,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건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해서 하는 게 크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경찰이 이제 부경장도 숨기려고 했는데 수사도 그러면 경찰이 혹시 면피하기 위해서 더 숨기는 건 아니야?
1: 네.
0: 물론 많이 훌륭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경찰도 있지만
1: 네.
0: 그 부분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 사건 물론 부경장 미스터리 사건 받으면은 직접 보안수사 나서겠다는 방침을 또 밝혔거든요.
0: 예.
1: 그렇다면 또 검찰이 어떤 내용을 밝힐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장모 씨 피해 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서울사이.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오늘도 고맙습니다. 뉴스 쇼는 내일 뵙겠습니다.

0: V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폭염주의보.
7: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6: 폭염경보.
7: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6: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7: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6: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8: 날씨와 세월입니다. 정체전선을 따라 서해상에서부터 매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남 영광군 낙월도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07.6mm라는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북 정읍과 부안 고창, 전남 영광 신안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호남 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충청도는 오늘 저녁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경북은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도에 최대 200mm 이상, 경기남부, 강원남부, 호남 서부에 최대 120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에 30에서 80, 남부에 5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남부지방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청주 26도, 광주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덥겠습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0: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장편 소설에서 한 챕터를 다 읽고 나면 백지 한 장의 여백이 기다리고 있죠. 교향곡의 한 악장이 마무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악장이 시작될 때까지 짧지만 선명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8월과 9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비슷한 순간이겠죠.

대학생들은 개강 준비, 또 회사에서는 인사 이동, 크고 작은 변동을 맞는 때가 아마 이 무렵일 겁니다. 장편소설의 챕터와 챕터 사이, 교환곡의 악장과 악장 사이처럼 잠시 숨고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텐데요. 지난 여름 추억의 장면들은 슬슬 갈무리에 두고 다가올 가을을 준비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입주 140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